여러분 안녕하세요. 꿈의 디천천만만 전공 DJ 정보공유 전공 DJ 구슬봉입니다. 전체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궁금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밥을 먹을까? 빵을 먹을까? 차를 가져갈까? 버스를 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을 텐데요. 커피를 마실까? 오늘은 참아볼까? 그런 시간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자녀를 키우면서 내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되면 선택의 크기가 갑자기 확 커지는 거죠. 어느 초등학교를 다니게 될까? 아니, 우리 집 근처에 초등학교가 이거 있는데 라는 생각부터 하죠. 중학교 되면 어디로 배정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하고 부모들은 이제 아이들보다 부모가 더 먼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희망 순위로 어디를 써야 될까? 학원은 하나 더 보내야 될까? 하나쯤은 끊어도 될까? 아이에게는 물어보지 않고. 진로는 아이가 원하는 쪽으로 가게 두면 될까? 아이가 뭘 원하는지는 혹시 알고는 계시는지요? 아니면 부모가 본기에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슬쩍, 아주 슬쩍 자연스럽게 방향만 틀어주고 계시는지. 아이의 선택을 돕는 것과 아이 대신 선택하는 것은 어디서 갈릴까요? 부모는 늘 말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맞아요. 그렇죠.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잘못 되라는 부모가 어딨어. 그렇죠? 대부분 정말 잘 되라고 그러는 거 맞죠.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가끔 이렇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인데 회의 참석자는 엄마 아빠뿐이네? 말을 하자면 내 인생인데 나는 딜러리인 거고 본석에 참석하는 건 엄마 아빠뿐일 수도 있다라는 인생 설계에 있어서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학교 배정부터 진로, 학원 선택까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해야 할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누구 목소리를 듣고 선택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무겁지 않고 가볍게 화요일 아침부터 부모 마음에 숙제 하나 더 얹어드리면 안 되잖아요. 계획대로 되지 않아 그 안에서 뜻밖의 좋은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되겠습니다.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네,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듣고 왔습니다. 제목부터 오늘의 주제와 좀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또 봉이가 그런 거 선곡을 또 잘하잖아요. 아이 키우는 일이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분명 계획을 세웠는데 또 아이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이 다 그러지 않나요? 나는 계획을 잘 세웠는데 뭔가에 펑크가 툭툭툭 나던가 아니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아이의 기질과 친구 관계, 학교 생활이 탁탁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워드 작업이나 엑셀의 표, 줄 맞춤, 이런 것처럼 탁탁 맞아서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냐, 많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초등학교.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의 처음 고민을 할 때, 뭐 유치원, 어린이집, 영유아 보낼 때, 이럴 때 많이 고민은 들어가긴 할 텐데요. 초등학교 보낼 때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를 선택할까? 그런 거 의미 없죠. 우리 집 주소로 학군에 정에 따라 아이 초등학교 통학 구역에 따라서 배정 통지서가 나오죠.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에는 뭐 전주 교육지원청에서 정한 통학구에 따라서 초등학교 취학이 이루어지는 구조인 거죠. 그렇죠. 우리 동네, 우리 행정구역에 따라서. 근데 우리 행정구역에도 다양한 초등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다양한 초등학교라기보다는 그 반경 안에 초등학교가 좀 있죠. 그래서 초등학교 첫 입학 할때 별로 우리가 선택을 할수 있는 상황은 안 되죠. 아이도 물론 마찬가지죠. 아이가 선택하라기보다는 가족들이 살아가는 동네와 연결되는 선택인 셈인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이사할 때도 학교를 보게 되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입학 전에 7살 때까지는 보통 8살에 취약 통지서가 나오니까 입학 통지서를 받기 전에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닐 때그 학군으로 보통 이동을 하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학교까지 걸어서는 몇분 정도 걸어야지? 그리고 큰 길은 얼마나? 몇 번을 횡단보도를 거쳐야 돼? 몇 차선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지, 그리고 또 돌봄은 그 학교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방과 후는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부모들이 보통 유치원 졸업하고 아이들을 보낼 때 이런 다양한 면모를 많이 보시는 것 같기는 해요. 저 역시도 그랬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막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보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는 배우자의 남편의 직장하고 얼마나 거리가 가까운지 먼저 우선순위로 좀 해두고 그 안에서 학교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근처에 학교가 요만큼 이 학교가 있네. 이 학교는 뭐 걸어서 갈수 있겠네. 뭐 횡단보도는 어떻게 되겠네. 그리고 입학한 다음에 방과후라던가 돌봄이라던가 그 당시 한 20년 전에는 돌봄의 기능이 없 돌봄보다는 1, 2학년 돌봄이 있었죠. 근데 지금같이 뭐 다함께 돌봄, 늘봄 요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 전에 요즘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군 전주로 따지면 과밀 학교가 어디 있는지, 온도심, 구도심의 학교가 몇 개가 있는지, 그 학교가 유명한지, 왜 유명한지, 뭐 그리고 학교 자체에 스포츠 클럽이 있는지, 그다음에 주력하고 있는

아이들이 보고 있는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교육관이 있는지 요즘 학부모님들은 그런 걸좀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뭐 아이비? 아이비 정도도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원도심 안에서 우리 학교의 학생 수가 몇 명인지, 학급의 학생 수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몇 분이 계시는지, 늘봄 돌봄 다 함께 돌봄 이런 것들은 어떠한 시스템인지, 방과 후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매일 웃으면서 다닐 수 있을까? 요 생각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학부모님들이 그말 그대로 극성인지 안 극성인지 요런 것도 사실은 생각하지 않나요? 요즘에는 맞벌이 그 부모님들이 직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의 관심도, 학교에 대한 관심도, 자녀에 대한 관심도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인지, 뭐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시절 아이에게는 학교 순위보다는 등굣길에서 마주치는 친구, 맞아요. 그 친구들, 애들이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운동장에서 같이 놀 친구들. 근데 운동장에서 요즘에 노나요? 뜨거워서 못 놀죠. 날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운동장보다는 같이 학원을 다닐 친구들, 방과 후를 하는 친구들, 도서관을 같이 가는 친구들이 있는지, 선생님께 이름을 불릴 때 느끼는 안정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부모들이 초등학교 보낼 때좀 마음을 가다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은 가끔 아이가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물어보면서 학교에서 어떤 기분이었는지는 잘 묻지 않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오늘 선생님한테 뭐 배웠어? 이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기분은 어땠어? 누구 친구들이랑 노는데 재밌었어?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숙제 있니? 받아쓰기 있어? 알림장. 그리고, 받아쓰기 또 한대?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1, 2, 3학년, 국어 띄었는지, 한글 띄었는지, 요런 상황이 나오면 질문이 다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그 사이에, 이 질문 하나 살짝. 오늘 학교에서 내 마음이 제일 편했던 순간이 언제였어? 라고 물어보는 순간, 아이가, 나 편하지 않았어. 아니면 또는 나는 불편했어. 라는 말을 서슴없이 부모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대답할 수도 있고, 몰라. 하고, 그냥 게임, 핸드폰을 할 수도 있죠. 그래도 괜찮아요. 부모가 점수를 묻는 사람만 아니고 우리 아이의 감정의 신호를 읽어준다라는 생각을 하면 초등학교 선택에 집중? 어디에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할 것인지 보이지 않나요? 보이는 학교의 이름보다 그 학교에 다니는 내 아이의 하루,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심박한 질문 한번 남겨드릴게요. 내 아이에게 골라주고 싶은 학교는 정말 아이가 행복할 학교일까요? 근데 초등학교는 내가 고를 수 없다는 거. 우리 집이 이사하지 않으면 골라지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요즘에는 어울림 학교라던가 다른 다양한 또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문이 또 열려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정말 아이가 행복할 학교인지 아니면 부모인 내가 안심하고 싶은 학교인지 그 생각을 조금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은 오래 남아 생각을 움직이니까 이 질문에 바로 답은 나오지 않아도 돼요. 아이의 가방은 정말 자기 몸집보다 작지 않아요. 크거든요. 등굣길이 세상에서 제일 큰 여행이 되는 그런 시절이 초등학교이다. 동네길을 산뜻하게 걷는 기분으로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면 좋겠다. 초등학교를 다니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다음 곡 페퍼돈슨의 공원 여행 듣고 오겠습니다.

네, 페퍼존스 공원 여행 듣고 왔습니다. 아이마다 걸어가는 길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초등학교 근거리에서 다닐 때는 뭐 내가 룰루랄라 하면서 친한 친구랑 막그 삼형제 막 독수리 오형제 하면서 막 마피아 게임 하고 막 신나게 다니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면 이제 중학교 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는 약간 다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집 가까운 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하루하루를 쌓아가면서 놀았던, 누군가는 자신에게 더 맞는 배움의 환경에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학교를 택해가지고 멀리 이렇게 셔틀을 타고 다니기도 하고, 또는 홈스쿨링, 요즘에는 홈스쿨링도 많이 해요. 그리고 대안학교도 많이 다니기도 하는 요런 시스템이지만,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배정된 학교 안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수업을 듣고 자기만의 관심사와 방향을 찾아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학교는, 초등학교 넘어서 중학교에서는 어느 학교를 자유롭게 고르기보다는 배정된 학교 1순위, 2순위, 3순위를 쓰고 그 3순위 안에서 우리 집과 근거리 배정이 진짜로 되기 때문에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끝까지 해보고 싶은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학교는 배정받을 수 있지만 학교 생활까지는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죠. 중학교 3년 동안 우리 아이를 보내면서 공부 습관 하나는 제대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동아리 들어가는 거, 인터뷰, 면접 보는 것도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리 하나 마음을 좀 주면서 아이들이 마음 붙일 곳을 찾을 수 있을지, 좋은 친구 관계를 좀 가질 수 있게 관계 형성에 조금 집중을 시킬지, 모든 경험들이 사실은 실패해도 괜찮은, 그럴 수 있어 라고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부모 역할이 좀 필요한 시기가 중학교 시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의 선택과 가족의 응원 속에서 달라질 수 있다. 중학교는 부모 입장에서는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마음속에 경보음을 딸랑딸랑 띠띠띠 뿅뿅뿅 이렇게 달리 들릴 수 있어요. 이제 공부 습관을 좀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막 뿅뿅 빨간불 들어오는 거죠. 선행해야 된다는데? 영어는 어떻게 하지? 수학은 어떻게 하지? 국어는? 과학은? 아니, 진짜. 일부 초등학교 때 얘기했죠. 나는 그냥 들러리가 되는 거죠. 아이의 부모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하는 거지, 아이는 정작 그 회의장에 참석을 하지 않는. 그래서 중학교 3년이 오지 늦으면 안 되는 걸로 귀결이 되어진다면 아이는 언제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중학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니, 우리 부모가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한테 중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 네가 선택해야 할게 뭐고 집중해야 할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머리에 멘붕이 올 거예요. 점수만 끌어올리면 돼. 집중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아이는 어떻게 숨 막힐 것 같아요.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 하나, 끝까지 해보고 싶은 활동 하나, 나를 편하게 해주는 관계 하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경험 하나쯤 꼭 남길 수 있는 중학교의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의 중학교 3년을 점수 말고 단 한 줄로 기억해야 한다면 어떤 경험이 적히길 바라실까요? 봉이가 감히 말을 할 것 같아요. 친구들과 잘 지내는 법을 배운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하고 좀 다름이 있을 것이고요. 좋아하는 활동 하나를 발견한 아이가 나의 진로나 앞으로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은 경험을 쌓을 것이고요. 실패를 해도 다시 경험하는, 다시 도전하는 아이가 뭐든 세상으로 도전하는 큰 힘을 키우는 아이로 성장을 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모르는 것을 질문할 줄 아는 아이. 어? 야, 그런 것도 몰라? 라고 하는 순간 아이는 의기소침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도 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아이. 요 아이로 성장한다고 하면 3년 내내 앞으로의 또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모두 내가 도움을 요청을 하지만 또 어떤 누군가가 요청을 할 때 나는 서슴없이 다가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3년을 아이한테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집중을 할수 있게 한다고 하면 아이의 학교 이름보다 오래 남는 것은 어쩌면 그런 경험들이 아이한테는 큰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새 교실, 새 친구, 새 활동,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써 내려가야 할 다음 장면을 응원한다면 다음 곡으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네,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 듣고 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 3년이 오직 늦으면 안 되는 것들로 채워진다면 아이는 언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래서 부모가 선택과 집중할 수 있게 친구와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아이, 좋아하는 활동 하나를 발견하는 아이, 실패해도 다시 해본 아이, 모르는 것을 질문할 줄 아는 아이,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아이. 그래서 학교 이름보다 오래 남는 것은 어쩌면 경험일 수 있으니 중학교 3년 동안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학교가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좋아하는지, 어떤 활동의 눈빛이 달라지는지를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가지면 아이는 조금 더 성장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과 있을 때 편안한지를 발견해 보는 시간이기도 해요. 근데 고등학교를 앞두는 순간부터 그 발견을 가지고 조금 더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그리고 이때부터 부모들은 검색창에 빠져들죠. 검색창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의 사람들하고도 계속 소통을 해요. 어느 학교가 분위기가 좋다더라. 거긴 내신이 어떻다더라. 통학 시간은 몇 분이지? 대학 진학 결과? 입결은 어떻게 됐어? 기숙사는 있어? 급식은? 근데 아이들은요, 교복도 신경 써요. 급식? 좋죠. 그런데 학교의 매점이 아니면 그 앞에 편의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도 아이들은 굉장히 신경이 쓰인답니다. 그리고 학교의 교복 신경 쓰이죠. 예뻐 보이게. 어느 순간 컴퓨터 화면에는 학교 홈페이지와 맘카페, 지도, 삼자대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들은 엄청 바빠. 바쁘게 바쁘게 움직이죠. 그리고 대학교 입결까지 확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선택은 좋다는 학교를 찾아 줄 세우는 일만 하는 건 아니죠. 전북에서도 고등학교 진학의 길은 평준화, 일반고만 있는 게 아니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대안계열 학교 등 다양한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 거치다 보면 우리 아이의 진로가 명료해질 때가 있거든요. 명료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아이의 관심과 진로 방향에 따라서 아이가 원하는 방향을 설계해 주는 게 우리의 몫인 거죠. 그래서 전주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는 평준화 지역으로 일반고를 선택하는 경우가 다수의 아이들이 있죠. 학교 희망을 적고 배정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1순위부터 14지망까지 그 학교 이름을 곧 아이의 수준이나 가능성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착각이 하나 있어요. 학교의 순위를 고민하다가 아이에게도 순위를 매기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왜그 학교를 1순위로 적어? 왜 2순위로 적어? 아니, 왜 이 학교는 1순위가 안 돼? 거기 가면 괜찮고 저기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아이한테 어느 순간 부모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이는 학교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모의 기대 안에 들어가는지 시험을 받는 기분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고등학교 선택은 중요하죠. 내 아이, 그리고 내가 이 학교에 가서 얼마만큼 적응을 하고 대학교 아니면 또 나의 진로, 장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아이의 제일 큰 고민은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 때 잠을 얼마나 잘수 있는지 그것도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중학교보다 수업은 깊어지고 진로와 연결된 활동도 많아지는 이런 시기. 친구 관계와 통학 거리, 학습 분위기도 아이의 하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이가 셔틀을 타고 다니게 되면 하루에 정규 시간 8시 40분부터 시작을 한다 손치면 집에서 움직이는 시간은 거의 1시간 반 전에 움직여야 되는 거죠. 셔틀을 타야 되니까. 기숙사를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6시에 기상을 해요. 6시에 기상을 하고 점호를 하고 아침에 급식을 먹고 다시 그 기숙사 짐 챙기고 교실로 들어가는 요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들에서 제일 큰 고민은 잠이 제일 큰 고민일 거예요. 대학교의 입결 상황도 제일 중요하지만 대학교를 얼마만큼 가느냐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충분한 잠이 숙면이 제일 큰 도움이 되었어요. 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통학거리만큼 숙면이 연결이 돼 있다. 수면 엄청 중요하죠. 고등학교 아이들 보면 무슨 과목이든 간에 거의 반절 이상을 엎드려 있는 것 같아요.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니까 힘들고, 학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혼자 열심히 해야 되니까 힘들고, 그래서 정규 수업 시간에는, 낮 시간에는 엄청 힘들어서 엎드려 있는 친구들도 거의 대부분 있다라는 거. 굳이 봉이가 얘기 안 해도 대충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부모가 집중해야 할 것은 어느 학교가 더 유명한가 보다 우리 아이는 어떤 환경에서 자기 힘을 잘쓸수 있을까에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에 집중하고 싶은 아이인지 직접 만들고 실습하며 배우는데 힘이 나는 아이인지 특정 분야에 이미 관심이 깊어진 아이인지 아직은 여러 경험을 하며 찾아갈 시간이 필요한 아이인지, 우리 아이를 직접 부모가, 객관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고,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 파악을 해서 좀더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한테 제공을 해주면 아이가 좀더 많은 힘을 받지 않을까요? 학교 이름부터 정하면 아이에게 맞는 신발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유행하는 신발을 일단 사, 발을 맞기를 기도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막 메이저 그냥 한정판 신발을 사가지고 아이한테 그거를 입히고 뭔가의 옷을, 맵시를 만들어가서 맞추는 격이면 아이하고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사실은 파악은 하진 않아요. 예쁘긴 한데 아프면 오래 못 사용하죠. 옷도 마찬가지고 신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고민할 때는 부모가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학교에 가서 가장 해보고 싶은 게 뭐야? 통학 시간? 친구? 공부 분위기? 동아리? 진로 활동 중에 너에게 중요한 순서를 세워본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순간 아이가 아이 자신에게 집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자신에게 집중을 하게 되면 중학교 3학년에 여러 번에 거쳐서 학교에서는 그 고등학교 한세번 이상은 이렇게 순위를 이렇게 매기거든요. 순위라기 하면 1순위부터 아이들 14순위까지 이렇게 적는 희망순위를 적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고 말고 다른 길도 알아보고 싶니? 아이에게 선택지를 여러 군데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학교 이름 말고 그 학교에서 보내고 싶은 하루는 어떤 모습인지. 그냥 공부하고 앉아있는 교실 안에 처박혀 있는 요런 모습인지 아니면 학교 안을 누비고 다니는 모습인지, 어떤
상황으로 누비고 다닐 것인지 아이한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중학교 3년 내 3학년 때 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좀 열어주면 제안을 해주면 아이는 좀 좋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를 전향하기 전에 아이의 기준을 먼저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부모들은 질문을 하자마자 바로 반박하시는 경우가 있죠. 아이가 저는 친구들 있는 학교가 좋아요 라고 합니다. 바로 곧바로 친구 따라 강남 가냐? 그러면 친구가 서울대 가면 너도 서울대 갈래? 요렇게 진짜 그 아이를 떨어뜨리는 정말 사기 저하의 말인 거죠. 친구가 강남 가면 강남, 좋죠. 서울대 가면 서울대 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친구 따라 학교 가는 게 제일 어리석은 일이야. 보통 이렇게 애둘러 말하죠. 이렇게 받아쳐서 부모가 얘기하는 순간 아이는 그다음부터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가 부모가 원하는 순위에 맞춰서 쓰는 순간 아이의 고등학교 3년은 부모가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냥 눈치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순위를 매길 때 처음에 저도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아이가 반박을 해요. 그럼 너는 왜 그러냐라고 반박을 하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은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럼 순위를 적어라 라고 하고 너의 1순위의 선택은 뭐였어? 통학 시간이었어요. 잠을 엄마 고등학교 가면 잠을 정말 못 잔대.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잠을 제일 많이 잘 수 있는 그 학군의 학교가 순위 안으로 제일 먼저 들어간다라는 거죠. 아이마다 약간씩 달라요. 친구만 보고 학교를 정하지 않고 나의 상황을 보고 학교를 정한다라는 거. 그래서 낯선 환경이 불안한 것인지 함께 공부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 것인지 학교 생활에서 관계가 큰 힘이 좀 필요한 아이인지 그 일을 좀 듣고 나면 부모가 뭔가의 아이한테 이야기를 할 때 조언하는 방향도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 대신 고등학교를 결정해주는 심사위원, 배정위원이 아니에요. 아이의 마음과 현실적인 조언이 정말 필요한 동료, 조력자의 역할의 진행자에 가깝다라는 거죠. 진행자라니까 갑자기 좀 뭐 사회자 같은 진행을 잘하려면 한 사람만 계속 마이크를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레크레이션 강사들이 이렇게 막 흥을 돋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뭔가의 호응을 하지 않으면 마이크도 필요 없고 정말 그 안에서 녹여나는 사람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정말 1타 강사들이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마이크도 필요 없고 아이의 마이크도 필요 없고 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만 아이한테 좀 알려주고 셋이 함께 나와야 그 아이의 삶이 좀 바뀌어질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엄마 아빠는 정보를 같이 찾아줄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같이 좀 따져봐 줄게. 한번 고른 길이 내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건 아니야. 바꿀 수 있어. 언제든지 아이한테는 선택에 따라서 네가 책임져라기보다는 아 이럴 수도 있어 저럴 수도 있어 덕분이야 라는 말을 이런 마인드를 좀 해주면 아이가 좀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나는 학교의 이름을 먼저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아니면 그 학교에서 살아갈 아이의 하루를 먼저 그리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순간 내 아이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좋다고 소문난 학교인 건지 아니면 자기가 선택한 길에서 끝까지 해볼 용기를 찾을 수 있을지 일반고든 특성화고든 마이스터고든
또 다른 배움의 길이든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아이를 남과 비교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아이 자신을 더 알아가기 위한 선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꼭 거창한 꿈이 지금 당장 정해져 있지 않아도 됩니다. 친구들이 정한 결과 조금씩 달라도 괜찮잖아요. 남들이 보기 좋은 꿈보다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은 하루를 찾아가는 것, 그렇게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 마음과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악무의 후라이.

네, 악동 뮤지션의 후라이의 꿈 듣고 왔습니다. 아직 꿈이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아이들이. 모두가 같은 꿈을 꿀 필요도 없고. 당장 멋진 직업, 이름 하나를 내놓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이 곡을 들어봤는데요. 제목부터 후라이. 누구나 거창한 꿈을 미리 빨리 정해서 하기에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길을 나도 꼭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있는 상황도 있죠. 고등학교를 선택했다고 해서 진로가 완성되는 건 아니죠. 일반고를 간다고 해서 대학 진학만이 유일한 길이 되는 것도 아니고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처럼 관심 분야를 살펴보는 길을 택했다고 해서 아이의 미래가 그 자리에서 딱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진로는 한번 찍으면 수정할 수 없는 도장이 아니라 살아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에게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너 커서 뭐가 될래? 뭐할 거야? 이러죠. 가볍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갑자기 인생 최종 목표, 발표, 뭔가의 거창한 거를 요구받는 느낌일 것 같아요. 꿈이 아직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있는데 아직 직업 이름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제는 요리사가 되고 싶었다가 오늘은 영상 만드는 일이 재미있고 다음 달에는 동물을 보는 일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건 변덕이라기보다는 탐색이라고 하죠. 진로에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직업 이름 하나를 빨리 고르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아이 안에서 반복해서 나타내는 관심과 강점을 발견하는데 부모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할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언제 과제를 할때 스스로 더 찾아보는지, 친구들이 아이에게 무엇을 자주 부탁하는지, 어떤 문제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건지, 그 안에 진로의 단서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가 아이에게 건넬 질문도 조금씩 바뀌어가죠. 성찰을 하죠. 무슨 직업을 가질 거야 보다는 요즘 내가 자꾸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는 게 뭐야? 너무 심오한가요? 돈잘 버는 직업이 뭐래? 보다는 힘들어도 한번더 해보고 싶은 게 뭐야? 좋은 질문 같죠? 그걸 해서 어디에 쓰려고 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걸 할때 네가 재미있어?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 아이는 꿈을 아직 직업 이름으로 적히지 않았다 해서 아이의 꿈이 우리는 너무 빨리 빈칸을 채우려고 하는 건 아닌가? 어쩌면 그 빈칸은 아직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 가능성이 들어올 수 있는 열려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를 선택하고 활동을 경험하게 하고 자기 마음을 알아가며 아이들이 길을 조금씩 모양을 갖추어 갑니다. 정답을 향해 달리는 길이라기보다는 직접 보고 느끼, 응? 나에게 맞는 방향을 발견하는 여행자처럼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는 늘 더 좋은 길을 골라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선택과 집중은 아이의 하루를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우는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은 기다려줘도 되는지, 무엇은 아이가 직접 골라보게 할지를 함께 살피는 일이 아닐까요? 학교는 정해질 수 있어도 학교 생활까지는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진로가 아직 선명하지 않다고 해서 아이의 가능성이 비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학원을 하나 더 고르기 전에 아이에게 쉴 시간이 남아있는지, 고등학교를 고민하기 전에 아이가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지, 진로를 묻기 전에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먼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훗날 부모님이 정해준 길을 갔어요 라고 할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내가 내 길을 골라 볼 수 있었어요 라고 기억을 할까요? 꼬미티 천천만만, 오늘은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정보 공유 전공 DJ 구슬붕이었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 본방송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제 방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함께합니다. 아이도 부모도 남보다 빠른 길, 나에게 맞는 방향을 찾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목적지를 너무 빨리 재촉하기보다 아이와 함께 지금 보이는 풍경부터 바라보자라는 마음으로 볼빨간 사춘기 여행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가 길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깜깜했던 시간이 어느새 아직도 화나게 하고 놀라게 될 만큼 늦어졌습니다. 퇴근길에도 하늘은 밝고 저녁 산책을 나서기에도 좋은 계절이 되었네요. 이제 정말 여름의 문턱에 들어선 느낌입니다. 미국의 작가 제니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좋은 일, 모든 마법 같은 일은 6월과 8월 사이에 일어난다. 올여름 여러분의 일상에도 그런 마법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기쁜 일, 설레는 일, 예상하지 못했던 반가운 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오래 기억될 아름다운 일들 말입니다. 올여름 전주의 골목과 광장,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에도 작은 마법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길 바라며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온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여는 곡 인피니트의 그해 여름 시작하겠습니다.

네, FM 93.5MHz 구삼오 라디오 전존 177번째 방송, 저는 최성은입니다. 첫 곡으로 인피니티의 그해 여름 듣고 왔습니다. 노래 제목처럼 누구에게나 오래 기억에 남는 여름 하나쯤은 있는 것 같은데요.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던 여름, 가족과 함께 떠났던 여행, 누군가를 만나 설레했던 순간, 혹은 힘든 시간을 견뎌낸 끝에 맞이한 평온한 여름까지 뭐 다양한

미소짓게 됐던 작은 행복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일들, 많은 일들이 또이 여름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오래 기억될 그런 소중한 추억들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네요.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원도 여러분들의 일상 곁에서 여러분들의 전주의 다양한 소식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올여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이어지겠습니다. 페퍼톤스 공원여행.

네, 페퍼톤스 공원 여행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요, 매주 1회, 매주 금요일 오전에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알림도, 구독도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호는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도 갖고 있고요. 오늘은

완주에서 열리는 옥상 영화제에 대한 소식을 완주 미디어센터 안충환 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문화재단이 전주의 한지 산업과 문화를 담은 기록물을 찾습니다. 전주문화재단은 오는 8월 28일까지 제1회 전주 한지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주 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대상은 전주 한지 문화 축제와 관련된 기록 자료 또는 전주 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자료로 2020년 이전에 생산된 실물 기록물이어야 합니다. 수집 대상은 사진과 영상, 오디오, 필름, 테이프 등 시청각 자료를 비롯해 포스터와 리플릿, 고문서, 장부 등의 문서, 도서류, 생활용품과 공예품, 그림, 의복, 기념품 등의 박물류, 그리고 상장과 상패, 명함, 월급봉투 등 한지 산업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실물 기록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료 기증자에게는 자료의 가치 평가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되며 기증 증서도 함께 발급됩니다. 다만 공모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오는 9월 중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한지산업팀 063-281-155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을 위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위험 신호 알아차리기, 게임과 도박의 경계, 그리고 부모의 실제 대응법을 주제로 진행되며 일학 디지털 문화연구소 이장주 소장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교육은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실시간 온라인 플랫폼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참여 대상은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문제에 관심 있는 보호자와 지도자입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자에게는 교육 참여를 위한 줌 링크가 개별 발송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전화 227-100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사업 운영에 고민이 있는 청년들을 위한 무료 창업 상담이 마련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6월 26일 금요일 청년 이음 전주에서 6월 청년 창업 금쪽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이번 상담은 창업 전문가와의 1대1 대면 상담으로 진행되며 경영 전략과 창업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6월 25일 오후 6시까지 네이버 폼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장소는 전주시 완산구 현무 1길에 위치한 청년 이음 전주 1층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청년 일자리과 063-281-876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의 대표 세시풍속축제인 2026 전주단오가 오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덕진공원에서 일원에서 열립니다. 음력 5월 5일 단오에 맞춰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최근 새롭게 단장을 마친 덕진공원을 무대로 전통문화의 의미와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행사 기간에는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기원제를 비롯해 창포물 머리감기, 수리취 떡나눔, 전통놀이 체험 등 단오의 세시 풍속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한 낮부터 밤까지 전통예술과 문화공연이 이어지면서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행사장 곳곳에는 먹거리 부스와 푸드트럭도 운영되고요. 전주시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과 연계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전망입니다. 전주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달빛 에세이.

네, 옥상 달빛 에세이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인형극도 보고 한지 인형도 만들어 볼 수 있는 특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한옥마을 인형극 체험관에서 인형극도 보고 한지 인형도 만들고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가족의 사랑과 효심을 담은 인형극 호랑바위가 오전 10시 30분에 토끼와 호랑이의 재치 이야기를 그린 호랑이님 나가신다가 오후 2시에 공연됩니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과 연계한 한지 인형 제작 체험도 마련됩니다. 체험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진행되고 참가비는 7,000원입니다. 참여 인원은 회차별 선착순 20명으로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연과 체험은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에 위치한 한옥마을 인형극 체험관에서 진행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010-8668-804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9회 전주 독서대전을 앞두고 시민 공모전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 한병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일원에서 열리는 제9회 전주 독서대전과 연계해 독후화와 독후감, 인스타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 분야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책 독후화 부문과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독후감 부문, 그리고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독서대전 홍보 인스타툰 부문입니다. 독후화와 독후감은 전주가 선정한 올해의 책인 황금 고라니, 거의 다 왔어 등을 읽고 작품을 제출하면 되며, 인스타툰은 전주 독서대전을 주제로 4컷에서 8컷 사이의 작품을 제작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21일 오후 6시까지고요.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전주시장상과 문화상품권 등 부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 또는 도서관 산업과 063-230-184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장터가 열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6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노송광장에서 제7회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공동체와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됐고요. 판매장터와 체험장터, 놀이마당, 공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판매장터에서는 수공예품과 생활소품, 문구류, 놀이키트는 물론 수제 디저트와 커피, 음료 등 다양한 먹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체험장터에서는 술라임과 펜 만들기, 수달키링과 다육화분 만들기 등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한 딱지치기와 신발 던지기 등 같은 전통 놀이와 함께 팀을 이루어 단서를 찾고 범인을 추적하는 추리게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행사장에는 바이올린 연주와 난타 공연, 버블쇼 등 다양한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주 공동체 라디오도 그 자리에 함께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민생사회적경제과 063-281-282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노송광장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부스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2026년 상반기 시민 라디오 스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와 공동체 라디오의 의미를 이해하고요. 실제 라디오 방송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교육 참가자들은 방송 기획과 원고 작성, 장비 활용, 방송 운영 실습은 물론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교육도 받게 됩니다. 교육은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 총 9차시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모집 인원은 전주 FM에서 직접 방송 활동을 희망하는 전주 시민 15명이고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일부 선발 과정을 거쳐 참여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교육 장소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스튜디오입니다.
모집은 이번 주 일요일 6월 14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가능하고요. 자세한 문의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식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전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듣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 숲, 너는 꽃.

0: 네, 노르웨이 숲 너는 꽃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원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오프닝에 여름의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여름밤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시원한 바람, 반짝이는 별빛,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보는 영화 한편 아닐까 싶은데요. 완주에서는 초여름밤에 낭만을 가득 담은 특별한 영화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미디어센터 옥상에서 밤새 영화를 감상하는 옥상영화제 고신의 별밤 극장이 올해로 네 번째 관객들을 만난다고 하는데요. 독특한 영화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올해는 또 어떤 즐거움이 준비되어 있는지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미디어센터 안충환 센터장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또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네. 고신의 옥상영화제, 고신의 별밤 극장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름이 조금 독특한데, 이 영화제, 어떤 영화제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별당장은, 다음 주 19일이죠?
0: 네네.
1: 다음 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열리는 노박이 옥상영화제입니다.
0: 네네.
1: 이게 저희 센터에서 활동 중인 영화 감상 동아리 고시네라고 있거든요.
0: 네네.
1: 이게 그분들이 주인공인 행사인데, 그분들이 직접 상영작을 선정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까지 도맡아서 하시는 아주 특별한 독립 영화 상영회입니다.
0: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고시네라 주민분들이 직접 기획하신 그런 영화제인 거네요.
1: 네네, 저기 상영작 선정부터 다 했으니까요, 운영까지. 그날
0: 네네.
1: 당일 운영까지, 행사 진행까지 다할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올해로 벌써 사회째를 맞았어요.
1: 네.
0: 이런 별밤 극장을 기획하게 된 어떤 계기와 취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아, 네. 저희 영화 감상 동아리 분들이,
0: 네네.
1: 이게 몇년전 이야기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평소에 영화를 보고 나면 항상 모여서 그 이야기꽃을 피우시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그날 어느 날 이제 그분들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밤새도록, 그러니까 영화만 원 없이 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게 누구의 아내나 남편이나 혹은 이제 부모나 자식이 아니라 온전한 그 본인 자신으로 말이죠. 예, 그래서 그 한마디에 다들 마음이 동해서 시작하게 된게이 별빵극장이고요. 첫 해에는 진짜 밤이슬 맞아가면서 새벽 5시까지 영화만
0: 오,
1: 봤던 것 같아요. 10시간 동안.
0: 네네. 그냥 툭 던진 말인데, 그게 실은 진심을 담았던 그런 말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군요.
1: 네네. 다들 같은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0: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시기가 좀 조정됐다고 알고 있어요. 늦가을에 열렸던 것이었는데, 초여름으로 이렇게 시간을 옮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아, 네. 원래 11월 한 초중순쯤에 했었는데요, 계속.
0: 네네.
1: 아, 진짜 춥더라고요. 너무
0: 그렇죠.
1: 추웠어요.
0: 네네.
1: 그리고 밤새 이슬도 맞고, 소리도 내리고,
0: 네.
1: 모닥불을 좀 피워놓고 진행을 했는데도,
0: 네.
1: 추워서, 당연히 여름에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요.
0: 네네.
1: 그리고 11월 달에 이 별빵극장이 끝나면은, 그
0: 네네.
1: 다음 달인 12월 달에 농한기 영화제라고 있어요.
0: 네네.
1: 이 농한기 영화제도 독립영화 배급 상영이거든요. 그래서
0: 네네.
1: 이제 그 프로그램을 좀 분산시켜서 주민분들이 조금 더그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좀 해서 서로 올해는 이제 그좀 따뜻한 그 초여름밤의 낭만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0: 네네. 이게 여름하고 더 어울리는 그런 영화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름밤 하면 뭔가 그런 분위기하고 딱잘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1: 맞아요.
0: 근데 궁금한 게 혹시 이렇게 여름밤에 뭘 하면
1: 네.
0: 옥수수나 이런 먹을 것 이런 게좀 생각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주시나요?
1: 각자 가져오시기도 하고요.
0: 아,
1: 저희는 이제 이게 그 밤에 출출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첫 해부터 그 라면을 좀그
0: 오.
1: 준비해서 드실 수 있게 해놨었어요. 그래서
0: 네네.
1: 중간에 그 라면을 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신라면
0: 네네. 네.
1: 끓여가지고 먹고, 그런 시간도 있고, 간단한 다과 정도? 근데 아마도 드실 것들을 좀 준비해 오시면 좋지 않을까요?
0: 네, 서로 이렇게 나눠 먹고 하는 것도 좋을 것
1: 네.
0: 같고요.
1: 네네.
0: 영화가 요즘에는 그냥 혼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는 그런 문화인데, 실은 영화는 이렇게 여럿이 같이 보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게 훨씬 더 좋은 영화를 더잘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물론이죠.
0: 네네.
1: 뭐, 저기, 같이 보는 영화의 즐거움은 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0: 네네네. 그 이번 영화제에서는 장편 영화 두편 그리고 여러 단편들이 상영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작품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관객들이 특히 주목하면 좋은 작품이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아, 네. 뭐, 유재욱 감독의 사냥들이나 이재원 감독의 미미공주와 남근킹, 뭐, 같은 재밌는 작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0: 네네.
1: 예. 그 짧은 애니메이션부터 극영화까지, 그리고 드라마부터 블랙 코미디까지 다양한 작품이 준비되어 있어요.
0: 네네.
1: 이게 뭐, 어느 것 하나, 이제 어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은 좀 어려울 정도로 다 흥미로운 작품들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가족들이 뭐 같이 와서 그볼수 있었겠네요.
1: 그럼요. 이게 다 이제 거의 전체 관람가여서요.
0: 아, 네네. 알겠습니다.
1: 네.
0: 뭐, 이 영화가 역시 뭐 별밤 극장에서 그 저녁 때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그런 영화제이잖아요.
1: 네네.
0: 이런 별밤 극장만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그 격식 없이 진행되는 게 좋더라고요. 그뭐 정말 계속 영화만 보거든요. 처음부터 끝날
0: 아,
1: 때까지.
0: 네.
1: 그 앉아서도 보고, 누워서도 보고, 서서도 보고, 텐트 치고도 보고, 뭐, 배고프면 라면도 끓여 먹고요.
0: 아, 그렇죠. 좋네요. 네.
1: 네네네. 그리고 장소가 옥상인데, 이게 여기가 이제 야외 상영의 낭만도 좀 즐길 수 있고,
0: 네네.
1: 그리고 옥상이라는 공간이 개방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는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0: 네네네.
1: 그 공간이 주는 안정감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0: 네.
1: 저희 센터 옥상에서 조금 일찍 오시면 그 망경강의 노을도 보실 수 있고요.
0: 네.
1: 뭐 저녁에는 별을 보실 수 있겠죠?
0: 아, 영화를 보다가 이렇게 고개를 들면 별일이 보이기도
1: 네,
0: 하고요.
1: 그렇죠.
0: 네, 그렇습니다. 그 센터 그 옥상인 거죠?
1: 네, 센터 옥상입니다.
0: 네. 그 가족 단위의 그 프로그램인데 또 그런 영화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는데
1: 아,
0: 어떻게
1: 네네.
0: 네네 어떤 것도 있죠?
1: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요,
0: 네네.
1: 저희가 그, 왜, 그,
0: 뭐 놀이방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1: 네네네,
0: 건가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즉,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0: 네네
1: 그
0: 그렇죠.
1: 어린 자녀가 있으면 좀 망설이게 되고,
0: 맞습니다.
1: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항상 해마다 이 행사를 할 때, 놀이방에 이제 돌봄 선생님을 좀 배치하고 있거든요.
0: 네네.
1: 그리고 이제 저희 실내에 있는 상영 공간들 좀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아동 청소년들이 볼수 있는 영화를 좀 별도로 준비를 해서
0: 네네.
1: 옥상에서는 온전하게 이제 어른들만, 물론 이제 전 연령대가 볼수 있는 영화긴 한데,
0: 네네.
1: 그래도 어른들만 이제 모여가지고 뭐좀 편하게 볼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0: 네네. 그 한창 어린 아이를 육아할 때는 아 이렇게 누가
1: 네.
0: 좀 아이들 좀 맡겨주면 영화도
1: 네네,
0: 한편 보고 싶다
1: 맞습니다.
0: 막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네, 맞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어이 완주 미디어 센터가 단순히 영화를 상영하는 공간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이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그런 공간인데요. 별밤
1: 네네.
0: 극장 같은 행사가 지역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나요?
1: 아, 네, 뭐 이게 교과서 같은 말이긴 한데, 이제
0: 네네.
1: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잖아요.
0: 네네.
1: 주민들의 어떤 창의성이 이제 발현되는 그런 행사인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제 공동체의 유대감도 좀 회복을 하고,
0: 네네.
1: 주민 주도의 문화 자체도 좀 실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밤극장이라는 게, 단순히 영화를 보여주는 이제 배달 서비스가 아니라,
0: 네네.
1: 사람과 사람을 좀 이어주고, 마을의 활력도 좀 불어넣고, 그리고 우리 동네만의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장치, 되기를 좀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0: 네네, 알겠습니다. 이 별밤극장 다음 주 금요일 일이잖아요?
1: 네네.
0: 네네네. 이 별밤극장을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그리고 꼭 알아두면 좋을 정보가 있으면 좀 안내해 주시죠.
1: 아, 네네. 뭐 별도의 신청 없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되고요.
0: 네네.
1: 다만 이제 야외에서 좀 늦게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쌀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벌옷이나 뭐
0: 네.
1: 얇은 담요 같은 거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고,
0: 네네.
1: 그리고 개인 텀블러 같은 것들 좀 갖고 오시면은 환경적으로 좀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다른 분과 좀 나눠 드실 수 있는 좀
1: 네네,
0: 음식도
1: 간식 같은
0: 갖고,
1: 거.
0: 네, 갖고 오시면 더
1: 네.
0: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이 행사가 아무래도 새벽이듬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습니다.
0: 아,
1: 네.
0: 그렇군요.
1: 그
0: 네네.
1: 부분을 좀 미리 감안해서 움직여 주셔야 될것
0: 미리 뭐 이렇게 참여 신청을 해야 하나요?
1: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자유롭게 오시면 되고요.
0: 아, 그러면 19일 날몇 시까지 가면 될까요?
1: 저희가 8시부터 상영을 시작하거든요.
0: 네네네.
1: 네. 아마도 이제 해가 이제 막 지는 시간이 그때쯤이라 그래서 8시 상영 시작이니까 그 이전에 오시면 될것 같아요.
0: 네네. 그 이전에 19일날, 금요일날, 저녁
1: 네네.
0: 8시이니까, 뭐, 한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일찍 또 가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네네, 고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완주미디어센터 안충환 센터장님 전화 연결해서, 옥상영화제, 고시인의 별밤극장 소식 들어봤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네. 그 한여름밤의 즐거운 추억을 위해서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한곡 듣고 계속 이어오도록 하겠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의 소다팝.

네, K-POP 데모 헌터스의 소다팝 듣고 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옥상 영화제 다음 금요일 날 열리니까요. 가셔서 같이 영화도 보시고 다른 분들하고 함께 음식도 나눠 먹고 정겨운 시간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가 갖는 그런 매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 관련된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우리 지역에서 영화 관련된 소식 더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전주시가 전주 한옥마을에서 영어와 음식, 한옥의 정취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오는 11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시간대에 전주 한옥마을 트레디 라운지에서 전주 심야 극장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전주에서도 심야 극장이 운영되네요. 전주 심야 극장은 야간 관광 특화 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체험형 콘텐츠로요. 한옥 공간을 캠핑장 분위기로 꾸민 상영장에서 영화를 감상하며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매월 상영 작품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음식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6월 상영작은 금요일에는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 토요일에는 축구 선수 펠레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펠레 버스 오브 레전드가 선정됐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은 회차당 36명 규모로 운영되고요. 음식 패키지가 포함된 관람권은 온라인 플랫폼 마이 리얼 트립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선착순으로 영화 관람만 가능합니다. 또 영화 관련된 소식 하나 더 드릴까요? 지금 여러분들 아프리카 영화제가 열리고 있다고 하네요. 영화의 도시 전주에서 이 아프리카의 다양한 문화와 삶을 만날 수 있는 영화제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한국 아프리카 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제8회 아프리카 영화제가 오는 14일 이번 주 일요일까지네요. 전주 영화 제작소 4층 전주 디지털 독립 영화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영화제는 아프리카에 대한 선입견을 줄이고 영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사회를 소개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이어져 온 문화 교류 행사입니다. 올해 영화제는 부산과 서울을 거쳐 전주에서 마지막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전주 상영에서는 나이지리아와 르완다,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잠비아, 튀니지 등 아프리카 15개국의 작품들이 무료로 상영됩니다. 음악과 도시, 청춘, 가족, 정치, 사회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아프리카 사회 현재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12일 금요일에는 르완다 영화 킬러 뮤직의 제작자이자 작가인 마이티 포포가 관객과 만나게 되는데요. 르완다계 캐나다인 뮤지션이자 영화 제작자인 마이티 포포는 음악은 어떻게 한 나라의 이야기가 되는가를 주제로 관객과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13일에는 토요일에는요. 영화 카탄가 전갈들의 춤 상영 후에 조원희 영화 감독과 이화정 영화 저널리스트가 참여하는 시네 토크도 마련됩니다. 관람은 온라인 사전 신청과 현장 예매를 통해 가능하고요. 자세한 상영 일정은 전주 영화 제작소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여름, 이 여름에 다양한 영화들을 만나고요. 영화는 뭐 단순히 오락 즐길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이야기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세상을 탐험하고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아프리카 영화제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볼빨간 사춘기 여름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볼빨간 사춘기 여름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여름에 관련된 이야기, 여름에 이제 초입에 들어와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무더위가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뭐 무덥다, 올 여름 어떻게 지낼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생에서 즐거운 일, 기쁜 일, 뭐 다양한 일들은 그 여름에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해가 길어진 만큼 우리의 하루도 조금 더 길어지고 있죠.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도 잠시 걸음을 늦추고 좀 좋은 음악 한 곡, 영화 한 편, 그리고 누군가와 나눈 따뜻한 대화 속에서 여름의 시작을 천천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여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상하지 못했던 기쁨일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기억될 특별한 만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여름이 끝난 뒤에도 그의 여름을 떠올리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장면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가득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으로는 이상한 계절의 한여름의 포도농장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성은이었고요.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DSB 메아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DSB 회원들이 활동하는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최고의 팝송. 웰컴 투 전주 커뮤니티 라디오 앤 DSB 메아리 리뷰브레스 팝송 리스너 에브리원. 오늘 방송은 언어의 달을 맞이하여 호국 영령을 기리는 경건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노래는 이름 모를 사나이에서 숨져간 호국 영령들에게 바칩니다. 메르크 베르데스의 화이트 크랜 백학 보내드립니다.

в землю нашу полегли когда-то, а превратили.

자유는 인간에게 부여된 절대적 권리 장전입니다. 미국의 뉴욕항 리버티 섬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오늘 또 인류를 향하여 자유 헌장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송호 리버티, 자유의 찬가, 나나우스 크리가 노래합니다.

침을 발라서 밀봉하는 군사우표는 미군들의 스타일입니다. 총성이 담긴 전선의 편지는 자신의 안부입니다. 그러나 침묵의 유언장, 전사 통보는 천국의 승차권입니다. She let with a kiss, 키스를 포함한 편지, 브라이언 하이랜드의 노래입니다.

보성이 울려 퍼지는 전선에 있는 소련병을 위하여 신의 가호를 기도하는 소녀가 있습니다. 기도에 담긴 소녀의 목소리는 애잔한 슬픔을 남깁니다. 그린 로베스, Recluse Soldier. 돌아오지 않는 소년병 보내드립니다.

우리들 사랑의 기쁨은 강물처럼 변함없을 것입니다. 내가 흘린 눈물과 한숨은 삶의 원천이 되었고 그 추억들은 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프레이저 디 아무어, 사랑의 기쁨, 나나무스크리가 노래합니다.

이제 한정된 시간의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추억의 팝송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셨습니다. 끝으로 호국 영령에게 보내드리는 영혼의 선율입니다. 영화 지상에서 영혼으로 주제음악 일사이렌조 트럼펫 연주곡을 진혼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무정, 편집의 양태석이었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Respect listener everyone. See you again next month. Goodbye.

음악을 사랑하는 오후의 하모니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창으로 함께하는 오후의 하모니 시간입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도 끝나고 나라와 지역 사회를 위하여 앞으로 4년 동안 일해가실 단체장님들과 지역 의원님들께 축하를 드리며 낙선하신 여러분께는 위로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 건강하게 맡은 바 임무를 잘 마치시도록 응원하며 오후의 하모니를 열어가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님들의 숭고한 희생을 깊이 기리며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이름도 빚도 없이 목숨 바치신 수많은 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 후의 공포 속에서도 자유와 희망을 노래한 곡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안산 시립합창단이 연주하는 비목입니다.

조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 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잊게 되어 맺혔네. 다음은 고진숙 씨의 조두남 작곡 그리움입니다. 기약 없이 떠나가신 그대를 그리며 먼 산 위에 흰 구름만 말없이 바라본다. 아, 돌아오라, 못 오시나. 오늘 또 해는 서산에 걸려 노을만 붉게 타네. 그리움을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귀뚜라미 우는 밤에 언덕을 오르며 초생달도 구름 속에 얼굴을 가리운다. 아 돌아오라 아 못 오시나. 이 밤도 나는 그대를 찾아 어두운 길 달려가네. 어두운 길 달려가 보고 싶은 그리운 사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애달지만 그리우고 아름다웠던 곡들을 들어보았으니 이번에는 보리밭으로 가보겠습니다.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뉘 부르는 소리 있어 발을 멈춘다. 윤학원이 지휘하는 대우합창단이 연주하는 윤현하곡 보리밭입니다.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뉘 부르는 소리 있어 발을 멈춘다. 애생각이 외로워 휘바람 불면 고운 노래 귓가에 들려온다. 고향 하면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 하면 고향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 살았던 고향이 생각날 때면, 고향이 그리울 때면 고운 노래 들려옵니다. 돌아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고 저녁 넓힌 하늘만 눈에 차네요. 여러분은 지금 전주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이진화의 오후의 하모니를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하여 듣고 계십니다. 이제는 희망을 노래해야겠습니다. 그대 그리고 나, 푸른 파도를 가르는 흰 돛단배처럼 그대 그리고 나, 낙엽 떨어진 그 길을 적나귀 걸었던 그대, 그리고 나, 흰눈 내리는 겨울을 좋아했던 그대, 그리고 나, 가수 조영남과 우리 고향 출신 성악가 바리톤 고성현 씨와 테너 임철호 씨가 한양 음대생들과 함께 노래합니다. 그대, 그리고 나.

때론 슬픔에 잠겨서 한없이 울었던 그대 그리구나. 우린 마음을 달래며 고개를 숙이던 그대 그리고 나. 우리 헤어져 서로가 그리운 그대 그리고 나. 때론 슬픔에 잠겨서 한없이 울었던 그대 그리고 나. 우린 마음을 달래며 고개를 숙이던 그대 그리고 나. 우린 헤어져 서로가 그리운 그대 그리고 나. 누군가 보고 싶고 만나서 함께 노래하고 싶은 계절입니다. 6월은 보훈의 달이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호국 영령들을 기리며 추모하는 달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이 아름다운 강산을 자손만대 영원히 보존하며 지켜나가야 함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짐해 봅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김도환 곡 혼양을 향한 해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순례자의 길로 표현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합창곡입니다. 삶의 고난과 눈물 속에서도 영원한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웅장한 화성과 서정성으로 담아낸 곡입니다. 오늘 이 찬양곡은 작곡가인 김도환의 부친인 김치근 목사님이 북한에서 월남하지 않으시고 교인과 교회를 지키시고 그러다가 순교당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인을 그리며 김이보 씨가 노랫말을 짓고 김도환 씨가 작곡한 칸타타 순교자의 첫 번째 곡입니다. 비록 순교를 당하셔 다시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으실 그 모습을 그리며 작곡된 이 곡을 들으시며 참 소망과 위로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본향을 향하네 고람대우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괴로움이 심히 심하나, 늘 항상 부르나 은혜로 이끄시네. 생명강 맑은 물가에 백화파 피고 흰옷 입은 천사들이 찬송가를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았으리라. 본향을 향한 해를 끝으로 오해 하모니를 마치겠습니다. 합창은 여러 사람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예술입니다. 이진아와 함께하는 오해 하모니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실록의 계절, 나라를 사랑하고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시고 더 많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해 하모니 제작 편성의 양태석, 진행의 이진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전주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한류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음식, 드라마, K-뷰티 등 참 다양한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저에게는 한류하면 이것이 먼저 떠오릅니다. 오늘은 365일 댄스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전주 시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네. 주제가 주제인 만큼 힘있게 네, 좋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전주 스튜디오 에서 이제 춤을 가르치면서 춤으로 먹고 살고 있는 캡틴 윤성배입니다.
0: 네, 전주 댄스 스튜디오에서 네네. 네 캡틴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윤성빈님 네. 반갑습니다. 네, 또 한 분.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댄스 스튜디오에서 댄서로서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19살 조나윤이라고 합니다.
0: 네, 댄서로서 성장 중인 조나윤님 정말 반갑습니다. 윤성빈님,
1: 네네.
0: 그 혹시 전 스켈레톤 국가대표,
1: 네네.
0: 윤성빈이라고 아시죠?
1: 네, 알고 있습니다.
0: 관계가 있으실까요?
1: 아니요, 관계는 없고 네. 저도 처음에 이제 갑자기 이제 실시간 검색에 갑자기 제 이름이 막 떠가지고
0: 오.
1: 친구들이 연락이 많이 와서 네. 검색을 해봤는데 또 저랑 친구더라고요.
0: 아, 동갑이세요?
1: 네,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웃으면서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윤성빈님 본명이시죠?
1: 네, 맞습니다.
0: 네, 조나윤님.
2: 네.
0: 제 지인 중에 국나윤이라고 있습니다. 모르시죠?
2: 네.
0: 네, 아, 친근한 이름이셔가지고.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자, 365일 댄스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전주 시민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적절한 표현이었나요?
1: 네, 13년 차입니다.
0: 댄스 한길 13년 차.
1: 네.
0: 와우, 대단하십니다. 강산이 한번 바뀐 시기네요.
1: 맞습니다.
0: 네, 나윤님은?
2: 저는 이제 2년 차 정도 됐는데
0: 네네.
2: 이제 배우는 단계다 보니까 이제 365일 댄스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364일도 아니고
2: 네.
0: 365일 정확합니까?
2: 네, 정확합니다.
0: 네,
1: 이번에
0: 좋습니다.
1: 가족들 여행 간다고 했는데
0: 네.
1: 연습 때문에 또 못 가고
0: 아, 그래가지고 뭐 준비하시는 게 있으세요 혹시?
1: 뭐 이제 대회라든지
0: 아, 대회?
1: 이런 것들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0: 네. 아, 그래서 가족 여행도 못 가시고
1: 또 입시여가지고
0: 아, 입시
2: 네. 네.
0: 혹시 저기 수강생 중에 이제 함께 오신 분이시잖아요, 나윤님이
1: 네, 맞습니다.
0: 원탑입니까? 말씀 잘하셔야 되는데
1: 같이 왔으니까 원탑이지 오늘
0: 이야, 오늘만큼 원탑이다. 좋습니다. 자, 라디오 방송 처음이신가요, 두 분?
1: 네, 맞습니다.
2: 네, 처음입니다.
0: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튜디오 와보니 좀 어떠세요? 분위기랑?
1: 일단 처음이어서 많이 떨리고요.
0: 네.
1: 이게 또 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몸으로 말하고 싶은
0: 댄서들은 몸으로 표현하니까
1: 네.
0: 그러네요.
1: 근데 이제 말로 해야 되다 보니까
0: 아~
1: 많이 긴장이 됩니다.
0: 아, 근데 궁금했어요. 댄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연도 많이 하시잖아요. 무대도 많이 서시잖아요.
1: 네.
0: 근데 진짜 떨리세요? 방송 이렇게 나와서 하시면?
1: 네, 떨리죠. 예, 네, 아무래도. 매번 같은 무대여도 떨릴 때도 있고.
0: 네.
1: 새로운 무대 가면은 환경이 완전 바뀌니까.
0: 아, 그렇군요.
1: 더 떨릴 때도 있고요.
0: 나윤님 어떠세요?
2: 저도 이제 매일 연습하던 곳에서 연습할 때는 괜찮은데 이제 무대 서면은 또 환경이 바뀌니까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0: 아, 무대에는 매번 익숙해도 매번 서면 또 떨리긴 떨린다.
2: 네. 네.
1: 시작하면 한 10초가 가장 떨리는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방송도
2: 네.
0: 그래요.
2: 네.
0: 처음에 이제 또 출연자분과 저랑 이야기 시작할 때
1: 네.
0: 잘 모르는 사이잖아요.
1: 네.
0: 그런데 방송을 해야 하잖아요.
1: 네.
0: 난감한데 말씀을 이제 나눠가다 보면 어느샌가 서로 네. 녹아들어서 편하게 대화가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두 분.
1: 네. 잘 부탁드립니다.
2: 네.
0: 자, 긴장을 풀 겸 간단한 질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전주인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0: 네. 두 분 지금 원고 넘기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준비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자, 전주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두 분?
1: 아, 저는 이제 한 23년 정도 됐고요.
0: 네. 토박이세요? 아니면 타 지역에 계시다가?
1: 아, 전주에서 태어났는데, 네. 이제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다시 전주로 이사와서 23년 살고 있습니다.
0: 타 지역이라 하시면 어디?
1: 아, 여기 전라북도 진안이요.
0: 진안?
1: 네네.
0: 아, 진안군. 네네. 살기 좋은 고장.
1: 네.
0: 진안군에 계시다가 네. 전주 다시
1: 네네.
0: 유학을 오신 거네요?
1: 유학이요?
0: 어떤 의미에서?
1: 군에서 쉬니까.
0: 네. 아, 그러시군요. 23년. 나윤님은?
2: 저는 전주 토박이로 이제 19년째 살고 있습니다.
0: 아, 나고 잘하고 있는 네. 나윤님. 큰 도시 가고 싶지 않으세요, 나윤님은?
2: 네, 그래서 이제 성인 돼서 네. 이제 실기 잘 보고 서울 올라가기만을 기다리고 아, 있습니다.
0: 인서울?
2: 네.
0: 아니, 우리 저기 인재, 청년들이 다 네네. 서울로 가면 어떡해요, 나윤님? 패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가면 저도 아쉬운데 또 미래를 생각하면 또 모든 그런 게 인프라나 이런 씬 자체가
0: 수도권이 잘 돼 있으니까. 아, 그럼 댄스 전공으로 이제 학교를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2: 네, 맞아요.
0: 이야, 저희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 더 성장하려고 가시는 거니까 뭐라고 못하겠네요, 그렇죠?
1: 성장해서 나중에 다시 내려오겠죠.
0: 맞아, 돌아와야 돼요. 네. 돌아와서 고향에서 큰일 한번 해내셔야죠.
2: 당연하죠.
0: 네, 자, 전주에 살아보니 이것 하나는 정말 좋더라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씩만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캡틴 먼저, 나윤님 먼저.
2: 저는 한옥마을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한옥마을은 산책하기에도 너무 좋은 장소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있어서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0: 국어책에 나와 있는 네. 한옥마을 좋아하기 쉽지 않아요. 청소년들. 네. 그렇지 않아요?
2: 네, 맞아요.
0: 네, 뭐 요즘 현대적인 것만 찾아가는 시대다 보니까
2: 네.
0: 청소년들 중에서 제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한옥마을 좋아하라고 들은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서 와, 역시 나윤님은 애양심이 있어요.
2: 네.
0: 자, 캡틴 성빈님 어떻습니까?
1: 저는 그냥 도시가 복잡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수도권이나 아니면 광역시권이나 이렇게 가면은
0: 네.
1: 뭔가 복잡하고 높고 막
0: 사람도 이렇게, 많고
1: 네, 그런데
0: 복잡스럽고

0: 틱톡,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20개 국가의 K-POP 댄스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에서 경연을 펼쳤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이들. K-POP이 가진 매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1: The K-pop concepts, there's so many to choose from, and I like to see myself personally in a lot of different styles, so it's like a closet that you can pick out from.
0: 경기 하남시가 K-pop 인기에 힘입어 도시를 알리기 위해 이들을 초청한 것으로, 이들은 무대 경연 외에도 사흘 동안 머물며 도시 상징물을 배경으로 다양한 댄스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K-pop의 본고장에서 추억을 쌓고 한국 음식도 맛봅니다. 2만석 규모 K-POP 전용 공연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하남시는 올해를 시작으로 이 같은 경연 대회를 지속적으로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2: 네, 앞서 자기소개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은 전주 시민이자 댄서와 댄스 강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해서 오늘 방송은 댄스 관련 궁금한 점을 제가 여쭤보고 두 분이 자유롭게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자, 사전에 여러 개의 질문 드렸는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3: 뭐 어렵다기보다는 K-댄스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리고 춤하고 저하고 같이 함께한 여정들 뭐 이런 거 돌아보면서 네. 그냥 추억도 많이 생각나고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K-댄스 막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찾아보고 이런 적이 없었다 보니까.
2: 네. 나윤님은?
4: 저도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찾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 질문들로 인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오히려 춤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2: 네,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댄스를 시작하다입니다. 이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댄스를 시작한 계기. 그리고 캡틴 윤성빈님은 취미로만 할 수 있었을 텐데 직업까지 연결된 이야기가 상당히 궁금해요.
3: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일단 시작을 했었고요. 오, 어릴 때. 근데 네. 이제 저도 좀 늦게 시작한 시기라서 그래서 이제 아이돌 하면은 이제 뭐 노래, 춤 다 해야 되는데 노래보다는 이제 직업을 나중에 생각할 때 그냥 같이 땀 흘리고 나누고 했던 춤이 더 저한테 좋았어서 그래서 이제 춤을 더 직접적으로 추게 됐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또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뭐 이런 걸 계속 보면서 거기에 대한 성취감이 엄청 크더라고요.
2: 네네.
3: 그래서 이제 교육적으로 일을 해봐야겠다. 춤 관련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 네. 댄스 입문을 그럼 몇 세부터 하신 거예요?
3: 아, 저는 이제 고등학교 학생 때 시작을 했고요.
2: 아.
3: 그때는 이제 열심히 준비해보다가 이제 성인 20살 때부터는 진짜 춤을 여러 가지 배워보면서
2: 네네.
3: 그쪽으로 많이 네, 춤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서 지금 이렇게 직업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요즘 빠르면 초등학생부터도 막 하지 않나요? 막 연습생이라고
3: 네,
2: 해가지고
3: 맞아요.
2: 막 하던데
3: 요즘에는 초등학생 때부터 다 많이 해요.
2: 아, 그럼 지금 계시는 스튜디오에도 초등학생들도 있나요?
3: 네. 있습니다. 아, 취미로도 있고. 하기도 하고.
2: 네네.
3: 요즘엔 그런 걸 많이 시키시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운동 시킬 겸, 네네. 춤도 시킬 겸. 뭐.
2: 이왕이면.
3: 네네.
2: 그러면 저기 댄스를 하시면서 아 가르치는데 내가 좀 자질이 있다.
3: 네.
2: 그걸 느끼셨으니까 이제 그 학생들 가르치시는 걸 거 아니에요.
3: 네.
2: 나름의 이제 교수법도 계시고.
3: 네.
2: 자 확인 들어갑니다. 나윤님.
4: 네.
2: 잘 가르치시나요?
4: 네. 정말 모든 학원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시는 원장 선생님이시니까 네. 잘 하십니다.
2: 네. 나윤님은 왜 저기 댄스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4: 저는 이제 중학생 때 동아리로 처음 댄스를 접하고 더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취미로 시작을 했었는데
2: 네네.
4: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취미로만 하기에는 실력이 아깝다고 해주셔서
2: 아, 재능이 있다?
4: 네. 그래서 이제 입시를 권해주셔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뒤에서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만 취미로만 할 수도 있는데 재능이 보이면 좀 아깝잖아요.
3: 네,
2: 선생님
3: 맞습니다.
2: 입장에서 그렇죠.
3: 네.
2: 그러니까 그 캡틴 성빈님도 한번 이걸로 이 길로 한번 가봐라 이렇게 권하신 경우인 거죠?
3: 근데 이게 제가 권했다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2: 아.
3: 네 저희가 이제 그 이쪽 길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2: 네네.
3: 뭐 어떻게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수업들 이런 거 커리

0: 커리큘럼이나 이런 걸더 설명해줘서 이제 같이 네, 케어를 하는 거죠.
1: 그러면 저기 질문에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
2: 네.
1: 고등학교 때 댄스를 열심히 연마하면 갈 수 있는 학교들이 그래도 제법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0: 대학교로 생각했을 때는 많이 있습니다.
1: 아, 많이
0: 네.
1: 있나요?
0: 예고로 생각, 고등학교로 생각했을 때는 경쟁률이 워낙 세서 거기는 고등학교는 많이 어려운 편이기도 해요.
1: 그러니까 중학교 때 댄스로 고등학교도 갈 수는 있는 거군요.
0: 네네.
1: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댄스 더 연마해가지고
0: 네.
1: 대학교를 이렇게 지망한다면 대학교 수는 더 많다.
0: 네, 맞습니다.
1: 아, 그리고 나윤님은 이제 대학교로 진학하시려는 거죠?
2: 네,
1: 댄스 전공으로.
2: 맞아요. 네.
1: 네, 알겠습니다. 자, 댄스 스튜디오. 여러 이유로 그 댄스 스튜디오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뭐 운동회 하고 싶다거나 춤을 전혀 뭐 몸치여서 좀 춤을 잘 추고 싶다거나 뭐 이유가 가지각색일 텐데, 각양각색일 텐데, 어떤 분들이 찾아오시는지 궁금하네요.
0: 예전에는 거의 90% 이상이 다 연예인 아니면 아이돌 이런 것
1: 오.
0: 때문에 많이 찾아왔었는데,
1: 아, 지망하고 싶어서?
0: 네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바로 오디션 막 이런 걸 한다기보다는 취미로 일단 해보고 이거 해보고 싶은데 더막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올라가는 단계가 많은데 지금 요즘에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1: 어떻게?
0: 프로 댄서라든지 아니면은
1: 아,
0: 이제는 아이돌이 아니어도
1: 네네.
0: 유튜브나 이제 크리에이터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넓어지다 보니까
1: 네네.
0: 더 그런 쪽으로도 많고 운동이나
1: 아,
0: 취미 말씀하신 뭐 성인
1: 예.
0: 분들 그런 부분들도 이제 버킷리스트처럼 춤을 배워보고 싶다 해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1: 아,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그 연애, 예전에는 연예인 지망생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0: 네네.
1: 일단 취미로 해봐야
0: 네.
1: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알고 진로를 정할 수 있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지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연예인이. 그런 친구들에게는 우선 취미로 먼저 해봐라. 라는 거고, 또두 번째는 그 일반인들 중에서도 이제 뭐 유튜브다, 뭐 뭐다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자기 어필의
0: 네,
1: 시대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런 걸 이제 할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댄스가 좀 자기 장기 자랑같이 한번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필수 조건도 되니까 배우러 오신 분들도 계신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1: 아, 그럼 시장이 넓어졌다고 봐야 되나요?
0: 네, 시장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1: 아.
0: 그리고 말씀, 수우파나 이런 걸 통해서도 그런 팬층들도 워낙 많아져서,
1: 네네.
0: 그러니까 아이돌뿐만이 아닌 진짜 댄서들을 위한 그런 팬층들도 많아져서, 그래서 시장이 많이 넓어진 것
1: 스트릿 우먼 파이터, 그다음에 남자
0: 같아요. 네,
1: 스트릿 맨 파이터인가요?
0: 맞습니다.
1: 그런 TV 방송도 또 그런 춤을 좀 이렇게 접근하기 좀 쉽게
0: 네네.
1: 만들어준 프로여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댄스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좀 감사한 프로일 수도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네. 나윤님 저기 수우파 중에 가장 좋아하는 댄스 한 분만 들라면.
2: 저는 이제 수우파 처음 봤을 때
1: 네.
2: 바다 선생님 일 제일 가장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1: 시즌 2에 나왔던
2: 네,
1: 키가
2: 맞아요.
1: 크고,
2: 네.
1: 아, 저는 아이키 좋아합니다. 아이키. 아, 캡틴 성빈님 혹시 좋아하신 댄스 있으세요?
0: 아, 저요?
1: 네.
0: 저는 허니제이
1: 아,
0: 좋아합니다.
1: 허니제이. 아유, 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수많은 K-POP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곡들도 많고, 그렇기
2: 네.
1: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사랑받고 있는데, 수많은 케이팝이 있는 만큼 케이댄스가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함께할 수밖에 없는데, 수강생이 좀 많이 배우고 싶어 하는 케이댄스곡 또는 율동이 있을까요?
2: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제 SNS에서 가장 유행하는
1: 네.
2: K-POP 곡들이 아닐까 싶어요.
1: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따라하고 싶어 하세요?
2: 이제 아이돌 춤은 이제 일반인들도 따라하기 쉽게 챌린지화 된 것도 많다 보니까
1: 네네.
2: 그런 챌린지를 배우고 싶어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그 아이돌 원곡 안무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1: 그 챌린지를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직접 또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지코가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
0: 네,
1: 자기
0: 맞습니다.
1: 곡 오필도 되고 춤도 좀 이렇게 홍보하고 그런 거
2: 네.
1: 잘 만들더라고요.
0: 네네.
1: 챌린지.
0: 맞아요.
1: 네. 그러면 저기 나윤님이 가장 좋아하는 저기 그 연예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기
2: 네.
1: 춤 말고
2: 네.
1: 아이돌 K-pop 그룹 중에 혹시 좋아하시는?
2: 저는 이제 방탄소년단의 B를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1: 네.
2: 네, 요즘은 좀 바빠지고 제가 이제 춤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막 엄청난 덕질까지는 아니고 그냥 보면서 응원하는 정도로만 좋아하고 아, 있습니다.
1: 저희 세대 B는 레인이었는데 B가 아니고 V죠?
2: 네.
1: 발음 어렵던데 V 맞습니까?
2: 맞아요.
1: BTS의 V를 좋아하신다.
2: 네.
1: 네, 알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제 삶이 많이 행복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0: 네네.
1: 두 분은 춤을 해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실 거잖아요. 실제 춤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바꾸는 힘이 있습니까?
0: 네,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배우면서 성격도 많이 바뀌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요.
1: 네.
0: 그다음에 끈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안무 하나를 끝내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고 연습하고 힘들어도 또 다쳐도 다시 또 해야 되고 이런 것 이런 상황이 많다 보니까
1: 네네.
0: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성장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음악도 많이 들어야 되고 뭐 영화나 이런 것도 많이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가장 그런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소확행이 많으신 것 같아요. 배우시는 분들이
1: 소소한
0: 네.
1: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0: 네네. 그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막 복근을 만들고 뭐 이렇게까지 만들기까지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1: 힘들어요.
0: 네. 근데 춤은 한 곡을 완성하거나 아니면 한 안무를 완성하거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뭐 챌린지나 이런 거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게 짧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완성하고 성취를 느끼는
1: 아.
0: 그런 게 많아서 소확행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춤을 추면서.
1: 내가 이 K-POP에 맞는 K-댄스를 목표로 설정해 놓은 다음에 연습을 해가지고 그걸 해냈다라는 성취감.
0: 네네.
1: 3, 4분 동안 노래 이렇게 틀면서.
0: 네.
1: 아, 거기에서 이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네.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신 거네요.
0: 네. 또 그렇게 이제 공연도 하고 하면은 더 이제 환호도 받고 뭔가 이제 보여주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1: 그렇죠.
0: 자신감도 올라가고 많이.
1: 굳이 무대가 아니더라도 네. 뭐 깨톡이랄지 뭐 릴도 있고
2: 네.
1: 또 자신만의 노티브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올리시는 분들 많으니까 쇼츠부터 해가지고
0: 네네.
1: 공연 무대 아니더라도
0: 네네.
1: 그렇게 자기 어필의 시대다 보니까 그런 게 반영된 것 같기도 해요.
0: 네네.
1: 나윤님은 어떠세요?
2: 네, 저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의 생각으로는 이제 같이 추면서 받는 에너지로 이제 행복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춤을 같이 추면서 그 받는 에너지나
1: 네.
2: 이제 댄서들과의 관계로 이제 많이 행복을 얻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신나는 음악에 맞춰 내가 댄스를 그 음악 한 곡 다 끝나는 동안 다 이뤄내면은 그 효율도 대단할 거예요. 그렇죠?
2: 네.
1: 땀을 딱 흘리면 상쾌하고.
2: 네.
1: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해 주셔가지고 일부 이제 주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신청해 주신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를 듣고 계십니다.
1: 네, 신청해 주신 곡 듣고 왔습니다. 곡 소개 좀 해주실래요?
2: 아, 네. 이 곡은 요즘 역주행해서 이제 인기와 유행을 좀 이렇게 타고 있는 있지의 이제 대천 오노라는 곡인데요.
1: 네. 네.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2: 신청한 이유요?
1: 네.
2: 이제 멤버 이제 예지가 네. 학생일 때 제가 가르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1: 아 정말요?
2: 네.
1: 오.
2: 그래서 제가 이제 못다 이룬 꿈을 네. 이뤄준 예지의 와, 노래여서
1: 네.
2: 이번에 이렇게 역주행해서 많이 알려진 만큼 한 번 더 들려드리고 싶어서 네. 선곡을 하게 됐습니다.
1: 대단한 선생님이시네요.
2: 네. 5월에 컴백하니까요. 네.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1: 예, 깨알같은 홍보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K-댄스의 매력입니다. K-댄스의 매력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일까요?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K-댄스 왜 인기가 있는 겁니까?
2: 제가 느낄 때는 일단 그룹 가수잖아요. 저희 네. 아이돌들이 대부분.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멤버별로 이제 매력도 다 다르고 내 이상형이 다 다른 것처럼 이 사람이 좋아서 이 그룹을 좋아하고 그런 게 이제 팬층이 그만큼 더 두꺼워질 수 있다고
1: 선택할 수 있으니까.
2: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룹이다 보니까 이런 칼군무라든지 더 시각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게 솔로보다는 많아지면서 그래서 이제 좀 더 바이럴이 많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일단 다 너무 잘생겼고
1: 잘생기고 또 이쁘고 네. 그게 필수인가요? 너무 외모만 보는 거 아닙니까?
3: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맞고 이제 K-pop 댄스는 아무래도 멋있어 보이면서도 따라하기 쉬우니까 이제 일반인 분들도 많이 따라하면서 더 바이럴이 됐던 것 같아요.
1: 네, 뉴스에서도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제 외국 분이 하신 말씀 중에 워낙 다양하고 워낙 장르나 컨셉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네. 선택할 수 있는 재미가 있대. K-댄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 곡에 맞춰서 히트시키는 그 안무라고 하나요? 그 전문용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히트하는 그 안무를 잘 짠데
3: 네.
1: 곡에 맞춰서
2: 네.
1: 그게 강점이라는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전보다 지금이 더 그렇게 대중들한테 맞춰진 안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더 쉽게 따라할 수 있고
1: 네네.
2: 더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안무들을 많이 뽑아내는 것 같아요.
1: 예전에는 노래만 좋으면 됐었는데
2: 네.
1: 지금은 노래는 좋은데 댄스가 아니면 좀
2: 맞아요.
1: 반감되는 게 있어요.
2: 네.
1: 그 반대로 노래는 좀 아니다 싶었는데 댄스가 좋아가지고 또 뜨는 노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1: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2: 네.
1: 자, 댄스 강사 그리고 댄서로서 이럴 때 K-댄스 인기 체감한다. 언제인가요?
2: 이게 노래 부르듯이 사람들이 뭐 그런 SNS나 이런 거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뭐 춤을 많이 활용하는 거 보면서 대중들한테 많이 녹아 있을 때 이 춤을 추는 게 그래서 애기들도 뭐 학생들도
1: 네네.
2: 성인들도 이 층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 다양해진 게 보이다 보니까
1: 네네.
2: 그래서 그럴 때 많이 체감을 하는 것 같고 이런 행사들에서 춤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는 빠지지 않는다.
1: 아.
2: 예전에는 노래 뭐 마술
1: 네네.
2: 뭐 이런 게 이제 꼭 있었다면
1: 네,
2: 지금은
1: 맞아요.
2: 무조건 춤이 하나씩은 들어가는 그 행사의 프로그램에
1: 네네.
2: 그런 걸 이제 보면서 많이 많이 알려줬구나 진짜 그런 거 많이 느낀 거
1: 말씀대로 예전에 비해서 행사나 축제장 가면은 댄스 경연 대회랄지
2: 네네.
1: 댄스 팀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분위기 이렇게 고렇게
2: 네네
1: 무르익게 하는
2: 네네.
1: 그런 행사가 많아진 것 같아요.
2: 네네
1: 그렇죠. 나윤님 어떠세요?
3: 이제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SNS에서 이제 보통 자기를 이렇게 알리려고 할 때 춤이 가장 많이 이제 소요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또 댄스 인기를 많이 체감하는 것 같아요.
1: 저 때는 그 수학여행이나 가야
2: 장기자랑.
1: 좀 춤, 네, 장기자랑 때나 좀 춤 잘 추는 애들. 일진이면서 춤 잘 추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2: 맞아요.
1: 그런 친구들이 나와서 이제 춤을 춰야 그때 아, 춤 좀 춘다 하고 좀 구경을 했었지. 지금은 밥 먹으러 어디 패밀리 식당 가면은 아이들이 네. 초등학생 유치원 아이들이 K-댄스 막 따라서 막 추고 막 그래요. 맞습니다. 식당에서 이제 음악 나오잖아요. K-팝.
2: 네.
1: 그걸 막 따라서 막 춘다니까 진짜 똑같이.
3: 네.
1: 그럼 거기서 야, K-댄스가 이렇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렇게 다 익숙하구나. 그걸 느낍니다.
2: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그런 걸 SNS나 이런 거에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는 게
1: 네네.
2: 그게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1: 거기에서 이제 정말 인기가 있구나 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2: 네네.
1: 그러니까 이 SNS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2: 맞아요.
1: 공중파 방송 안 나가도 네. 뭐 좋은 노래다, 좋은 춤이다라고 하면은 SNS에 금방 퍼지잖아요.
2: 네.
3: 네.
1: 지구 반대편까지 퍼지니까.
2: 맞아요.
1: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최근에 접한 게 한로로 가수 아시죠?
3: 네.
1: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로로의 노래를 네. SNS에 올린 동영상에 돌아가지고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이 한로로의 노래를 불러가지고 SNS에 올리더라고. 아, 이렇게까지 파급 효과가 있구나. 대단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유튜브에 전주 스튜디오 이름으로 올라오는 동영상이 많더라고요.
2: 아, 네.
1: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봤더니, 그래서 어떤 동영상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건지 한번 동영상에 대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아, 저희 스튜디오 동영상은 이제 수업 영상 위주로 많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했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결과물,
1: 네네.
2: 완성한 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저희 1년 동안 이제 배운 친구들이 준비해서 발표회를 하는 그런 정기 공연 영상들,
1: 네네.
2: 이런 거 위주로 올라옵니다.
1: 네. 수업의 과정이기도 하고 수업이 끝나면 이제 완성물을 올리는
2: 네네.
1: 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근데 저는 그 외부 전문가가 와가지고 촬영을 하는 줄 알았어요.
2: 아하, 네.
1: 동영상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 움직임도 잘 따라가면서 카메라가
2: 네.
1: 그래서 외부 업체를 쓰시나 했더니 잠깐 음악 나간 사이에 캡틴 성빈님한테 여쭤봤더니 본인이 그걸 찍으셨다고.
2: 네, 맞습니다.
1: 아니 어떻게 그 영역까지 이렇게 하게 되셨어요?
2: 아, 이거를 하려면 우리 이 바이럴을 넓히려면 영상도 찍어야 되고 그걸 또 편집도 할 줄 알아야 되고
1: 네네.
2: 뭐 그만큼 또 조명도 봐야 되고
1: 네네.
2: 이런 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혼자 독학해서 일단 부딪혀보자 해서 시작한 게 여기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1: 독학으로 하셨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1: 이야, 살아남기 위한 전략?
2: 네, 맞습니다.
1: 아, 다재 다능한 분이시네요. 자, 나유님도 동영상을 촬영하시고 또 올라간 게 있죠?
3: 네, 이제 학원 계정으로 올라간 거는 제가 보통 이제 선생님과 같이 배운 안무들을 춘 영상으로 많이 올라가 있고요.
1: 네.
3: 이제 저도 이제 SNS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1: 개인
3: 네,
1: 거.
3: 개인 영상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그 스튜디오에서 이제 동영상 올리기 위한 준비 과정들이랑 재밌으세요? 좀 어떠세요? 여러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하시는
3: 네.
1: 것도 많던데.
3: 네, 맞아요.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챌린지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유행하는 이제 댄서분들이 만든 춤을 이제 카피하거나 저희가 안무를 직접 만들어서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춤출 때랑 그 완성된 동영상을 볼 때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볼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아, 나 연예인 같다. 춤꾼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시나요? 어떠시나요?
3: 근데 이제 저도 관심 받는 거를 좋아해서 이제 제가 찍은 영상 이제 올린 영상들을 보거나 사람들 반응을 확인할 때 가장 행복을 느끼고 이제 아 이제 사람들 반응을 보면서 아 이런 류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많이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 아 그게 좋겠네 좋네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올리면 반응이 즉각 오잖아요.
2: 네네.
1: 그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3: 네.
1: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 번 더 재미난 걸 올리기도 하고.
3: 네.
1: 송비님 저기 얼마 전에 네. 정기 공연 하셨어요?
2: 아, 저희가 1월에 했습니다.
1: 아, 1월에
2: 네.
1: 하셨어요?
2: 네네.
1: 짧은 1분 정도 되는 동영상 올리신 게 있던데 정규 아, 네. 공연 같이 아. 소개인가?
2: 아 그거는 이제 저희 스케치 영상인데 그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네네. 네, 그거는 이제 저희 대표님 고양시에서 네네. 이제 외주를 써서 만든 겁니다.
1: 아 고양시에서 하셨던 공연?
2: 아니 저희 전주가 했는데 네.
1: 정기 공연이신
2: 거예요? 네 맞습니다.
1: 1월 달에 하셨던 네네. 아 그럼 정기 공연이 1년에 한 번씩?
2: 네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1: 아 준비한 것들을 보여주는 정말 무대 공연이신 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한 해 동안 준비한 것들을 보여주는
2: 한 해 동안 배운 걸 토대로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성장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1: 많은 친구들이 참여했던데요.
2: 네 맞습니다.
1: 옷도 이렇게 정말 댄서 같이 입고
2: 그거를 꼭 하는 이유가요. 저희가 네. 꼭 하거든요. 매년 해요. 하는 이유가 이제 대학교에서 무조건 합니다. 그런 발표회 형식의
1: 교육과정으로?
2: 네, 교육과정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미리 다 이런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대학교 네네. 수준을 네. 여기서 그래도 최소한의 교육을 해보고 이런 경험을 해보고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1: 정기 공연 보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알고 가야 돼요?
2: 아 저희가 이제 홍보물이나 이런 게 나오면은 그때 이제 업로드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 티켓 예매하시고 네. 보러 오시면 됩니다.
1: 다음 정기 공연 한번 필히 가보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1: 저는 올라온 동영상 보니까는 이제 그 앞서 말씀 나눴던 수우파 보면 이제 그렇게 올리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춤들도 잘 추고 동영상도 잘 찍어가지고 네, 아유 좋은 동영상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2부의 마지막 질문이겠네요. 이게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두 분께. 전주 스튜디오 교육 과정 궁금합니다.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어떤 수업들이 있는지.
2: 우선 저희는 이제 춤을 배우는 목적에 좀 맞게 수업들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입시 때문인지 아니면 전문 프로 댄서가 지망인 건지 오디션이 지망인 건지 아니면 뭐 진짜 취미, 운동, 성인분들이 이렇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수업을 원하는 건지 네네. 그럼 목적에 맞게 수업을 이제 전문 댄서 강사분들이 장르별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오. 그래서 강사들도 많고요. 배울 수 있는 것도 진짜 내가 왜 배우고 싶은 건지만 알면은 그거에 맞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1: 15분의 강사가 계시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1: 최대 규모 아니에요?
2: 네.
1: 전주에 있는 스튜디오 중에서는?
2: 네, 맞습니다.
1: 그렇죠. 네. 오거리에 있는 네. 상호는 말할 수 없는 네. 오거리 쪽에서도 어느 쪽인가요? 대략 저기 위치를 좀 간판이 크게 보입니까?
2: 오거리에서
1: 공영주차장 쪽 아니면
2: 공영주차장에서 이제 객사길로 들어가는 그쪽에 있습니다.
1: 그쪽에 몇 층입니까?
2: 3층에 있습니다.
1: 3층으로 가면 윤성민님을 뵐 수 있다.
2: 네, 맞습니다.
1: 네. 교육과정 15분 계시고 그 조금 전에 댄서 프로 댄서가 되고 싶으신 분, 네. 그다음에 연예인 지망하시는 분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코칭이 네. 그럼 잠깐이라도 어떻게 좀 다른지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2: 프로 댄서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회라든지 네네. 배틀 그다음에 배틀. 이런 공연 그런 것들을 준비를 많이 해보고 경험도 많이 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수업들도 많이 듣고 네네. 여러 가지 장르를 다 배우게 돼요. 뭐 힙합, 락킹, 워킹, 팝핑, 하우스, 뭐 소울, 코레오그래피, 걸스 힙합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장르가 많은데 네네네. 재즈까지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 몸에 맞는 수업들을 많이 듣고 그런 경험들을 위주로 많이 하고요. 네네. 오디션 이런 아이돌 지망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관리
1: 네,
2: 체중이라든지 그런 뾰루지 하나도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1: 피곤하겠네요. 네,
2: 그런 것부터 해서 이제 춤을 엄청나게 많이 추다 보면은 근육이 너무 많이 커지기 때문에 네. 추는 양을 늘린다기보다는 기본기를 많이 다지고
1: 예쁜 춤선 위주로
2: 네 그런 걸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카메라 테스트나 이런 걸 많이 합니다.
1: 아 네. 다름이 있네요.
2: 네네.
1: 나윤님은 댄서 쪽이신 거죠?
3: 네, 저는 이제 프로 댄서를 희망하고 이제 온 거라서 이제 막 이제 이 학원에 있는 모든 장르들을 다 배우면서 지금 입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소화할 수 있는 장르가 지금 현 시점 몇 개 정도 되나요, 나윤님 같은 경우는?
2: 이따 말해.
1: 자신감 있게 말씀하세요.
2: 이따 말해.
3: 뭐 부족한 장르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소화한다고 생각합니다.
1: 역시 캡틴 성민님 덕분에?
2: 네. 아니, 저희 강사들이 다 잘 가르쳐 주셔서.
1: 15분의 네. 또 유능한 강사님 덕분에. 네. 네. 그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르 있으세요? 나윤님?
3: 저는 저는 하우스 장르를 이제 좋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스텝으로만 하는 이제 장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거를 조금씩 해나가면서 이제 안무까지 네. 제가 다 한 시간 안에 다 배우고 이제 소화하는 걸로 성취감을 많이 느껴서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1: 아, 하우스 댄스?
3: 네.
2: 오, 근데 그게 지금 전공이 아닌데?
3: 네, 그렇긴 하죠.
1: 어? 전공이 뭐세요, 그러면?
2: 전공은 이제 안무, 아까 바다 분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 이제 안무를 창작하는 안무가가 꿈인 친구여서 네네. 안무를 많이 지금 배우고 있어요.
1: 창작?
2: 네,
1: 창작 어렵잖아요. 예술은 창작인데 어렵잖아요.
3: 네.
1: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2: 네, 맞습니다.
1: 안무가 꿈이시군요.
3: 네.
1: 야, 그럼 나중에 몇 년 후에 유명한 K-pop 아이돌의 K-댄스 선생님으로 계실 수도 있겠다.
2: 응원하겠습니다.
1: 네. 예지님에 이어서.
2: 네, 응원하겠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도 말씀 잘해 주셔가지고 이제 마무리 할까 하는데 두 번째 신청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 네. It's the thought of being young when your heart's just like a drum beating louder with nowhere to guard it.

0: 네. BTS의 Permission to Dance 네. 신나는 곡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 K-댄스와 전주입니다. 전주라는 도시는 댄스 스튜디오 경영하기에 좋은 환경입니까?
1: 마냥 좋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대도시나 이런 대비 문화 행사나 이런 거에 있어서 K-댄스가 들어가는 게 조금 부족한 면은 있는 것 같아요.
0: 아, 타 지역에 비해서도 네.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수요에 비해 이제 공급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서 스튜디오가 엄청 많습니다. 전주에.
0: 몇 군데 정도인 것 같아요?
1: 되게 많습니다.
0: 되게 많아요? 참 경쟁 시대이긴 하나 또 참 네. 너무 많으면 또 네. 힘들잖아요, 성장이.
1: 네, 맞습니다.
0: 그렇죠. 차비라도 가져가야 하겠고.
1: 네.
0: 인구는 또 정해져 있으니까.
1: 네, 맞습니다.
0: 전주가 63만? 네. 큰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광역시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100만이 안 되니까.
0: 네. 광주가 100만, 네. 대구가 300만, 부산이 230, 250만이 될 거예요.
1: 네, 네.
0: 전주가 전북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는 하나 타 지역에 비하면 작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야 뭐 좀 댄스 스튜디오도 잘 될 거 아니에요.
1: 그만큼 춤추는 사람도 많겠죠.
0: 네. 그리고 행사 이제 봄 지금 봄인데 네. 봄 여름 가을 행사 많이 하잖아요.
1: 네네.
0: 전주에서도 좀 많이 좀 댄스 공연 댄스 팀들
1: 네.
0: 이제 성빈님이 운영하신 댄스 스튜디오 같은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네네. 축제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시에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예산 쏘셔가지고.
1: 그럼 너무 좋죠.
0: 지역 경제를 위해서. 그렇지 네.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네. 나연님이 봤을 때는 전주에서 이렇게 댄스 네. 배우고 전공으로 좀 이렇게 하기 뭐 괜찮은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학생 입장으로 봤을 때.
2: 이제 서울처럼 큰 도시에 비하면은 아쉽기는 하지만 전주에서도 충분히 이제 잘 하시는 분들도 많고
0: 네네.
2: 이제 전주 출신이셔도 서울 분들보다 잘 나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0: 예전에는 그 최신의 문물을 접할 기회가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가 덜 발달돼 있을 때는 서울로 올라가야만 구경하고 배울 수 있었는데
2: 네.
0: 지금은 뭐 동영상으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2: 네.
0: 언제 어디서든 습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꼭 수도권만이 최고가 아니다.
2: 네.
0: 전주에도 잘하는 분들 많다.
2: 네.
0: 이 말씀이죠?
2: 네, 맞아요.
0: 네, 좋습니다. 자, 댄스를 바라보는 편견 혹시 있나요, 지금도?
1: 많이 없어진 편이지만 그래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0: 아.
1: 이런 상담이나 이런 걸 해봤을 때나
0: 네.
1: 보면은 진짜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간혹가다 이제 가끔씩은 있는 것 같아요.
0: 지금도?
1: 네. 근데 오히려 이거는 나윤이가 얘기하는 학교에서 심한 것 같아요.
0: 학교에서?
1: 네.
0: 뭐라고 혹시? 아니, 말씀할 수 있나요? 나윤, 혹시 괜히 또 말씀.
1: 이 나윤이 학교뿐만이 아니고, 이제 춤을 전공한다고 하면은,
0: 네.
1: 학교가 이제 전주는 대부분 인문계 고교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안 하는 애다. 뭐 이런 식의 편견? 그런 게 학교에서 좀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
0: 지금도? 아, 그래요? 진짜예요?
2: 네.
0: 아니, 고등학교 때 자기의 꿈을 찾아가지고 지금 그걸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걸로 대학을 갈 것이고.
1: 네.
0: 그런데 뭐가 문제란 말이지? 그렇죠.
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아니, 국영수만이 최고가 아니잖아요.
1: 네.
0: 또 요즘은 등록금만 내도 대학교 가는 시대잖아.
1: 네,
0: 아무
1: 맞습니다.
0: 대학교나.
2: 네.
0: 자기 전공이 뭔지, 그러니까 자기 적성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등록금만 내고 대학 가서 또 방황하다가 또 전과하기도 하고
1: 네네.
0: 재수하기도 하는 시대인데
2: 네.
0: 지금 나윤님은 자기 꿈이 확실히 있잖아요.
2: 네,
0: 그리고 하고 있고
2: 네.
0: 박수 줘줘야지.
2: 네.
1: 맞습니다.
0: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2: 네.
0: 네, 알겠습니다. 제가 괜히 흥분했네. 네, 자 그럼 이거 여쭤볼게요. 전주에서 만들어가고 싶은 댄스 문화가 있을까요, 성배님 혹시?
1: 여기에 전주를 댄스 성지로라고 써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고요.
0: 네.
1: 근데 이제 전주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댄스 관련된 다양한 볼거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뭐 배틀 아니면 뭐 공연 아니면은 그런 퍼포먼스 대회들
0: 네네.
1: 뭐 이런 것들이 문화 행사들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K 댄스나 이런 것들 많이 더 접할 수 있고
0: 그렇죠. 네.
1: 많은 분들 보면서 또 즐길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0: 시민들이 전주 가까이에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댄스 행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1: 네네.
0: 그래야 전주에서 댄스 아카데미를 하고 계신 뭐 댄서 분들도 좀 이렇게 성장하고
1: 네.
0: 또 돈도 중요하잖아요.
1: 네,
0: 돈벌이 지역 경제 위해서는 중요하니까 전주시에서 좀 예산을 쓰셔서 좀 그런 행사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저 나윤님의 최종 목표는 안무가라고 들었습니다.
2: 네.
0: 그러면 서울에서 성공해서 나중에 전주로 내려오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2: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0: 네.
2: 그래도 이제 전주가 고향이다 보니까 자주 내려올 것 같기는 합니다.
0: 네. 서울에서 성공하셔도 전주 잊으면 안 됩니다.
2: 네.
0: 한 번씩 오셔야 안 돼요?
2: 네.
0: 네.
1: 성공해서 여기 한 번 더 나오면 되겠네요.
0: 오! 진짜 좋습니다.
2: 좋습니다. 네,
0: 조만간 뵐날 뵐 수 있다고 믿겠습니다.
2: 네.
0: 자,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댄스에 관심 있는 전주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두 분 부탁드립니다.
2: 일단 저는 이제 매체로서 이제 이제 전문 댄서가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예전보다 다양한 장르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서 이제 시도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은데
0: 네.
2: 저는 이제 직접 시도해보시면서 그 춤의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0: 뭐든지 해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2: 네.
0: 머리로만 생각한다고 해서 바뀌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2: 그렇죠.
0: 몸소 실천하고 있는 나윤님.
2: 네.
0: 오고리에 있는
2: 네.
0: 땡땡 스튜디오.
2: 네.
0: 3층?
2: 네.
0: 공영 주차장에서 저 객사 가는 쪽으로 가면 보인다?
2: 네.
0: 알겠습니다. 간접 광고. 네. 성빈님.
1: 운동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반복하고 또 그거 연습하고 하면은 또 이제 자신감도 많이 올라가고 또 잘하고 있는 또 나를 또 성찰하면서 그리고 이 선순환을 즐기다 보면은 춤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재밌기 때문에
0: 네.
1: 아까 말씀 나윤이가 얘기한 것처럼 뭐 두려움보다는 좀 더 다가와봐서 즐겨보고 배워보고 해보고 매력을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다. 장르도 엄청 다양하니까.
0: 네네.
1: 그래서 그리고 춤이 이제 정답이 없잖아요. 뭐 수학 문제처럼
0: 그렇죠,
1: 뭐 1이다, 그렇죠. 0이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만 보고 척의 정답이야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개성이나 이런 걸 더 뽐낼 수 있는 장르를 좀 찾아본다든지
0: 네.
1: 아니면 그런 걸 배워보면서 즐길 수 있으면은 그냥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0: 저희가 뭐 고전무용 발레만 예술인 게 아니라
1: 네.
0: 댄스도 예술이 하나의 영역이잖아요.
1: 네.
2: 네.
0: 저도 이 나이 돼서도 수우파를 즐겨본 이유가 춤 보면 멋있고 재밌고 신난다니까요.
1: 네.
0: 그리고 나름 저도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수우파의 방송을 보면서 나름의 영감도 또 얻게 되고
1: 네,
0: 젊음의 에너지도 저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댄스는 예술의 영역이다. 맞죠?
1: 네.
2: 네.
0: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전주에서 누구보다도 댄스를 사랑하는 두 분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 어느덧 마치할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 마치할 시간인데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을까요?
1: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또 제자랑 이렇게 새로운 경험해서 너무 네 재밌었고요.
0: 간간히 나오실 거죠?
1: 간간히요?
0: 네.
1: 불러주시면 노력해보겠습니다.
0: 댄스 관련된 최신 소식 그런 거 있잖아요.
1: 네.
0: 성빈이의 1분 댄스 뉴스 이런 거 있잖아요.
1: 3분 뚝딱 뭐 이런 거.
0: 그런 거. 네, 좋습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
1: 저희 김구 선생님이 이제 문화 광국론 이런 거를 많이 언급 그런 게 있는데
0: 네네.
1: 그런 것처럼 지금 K-댄스가 저희 주목도 많이 받고 유행도 많이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즐기시면서 이 문화를 문화가 꺼지지 않게
0: 네.
1: 네,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했잖아요.
1: 네.
0: 열심히 서둘러야 합니다.
2: 네.
0: 나윤님 혹시 못다한 말씀 있을까요?
2: 네. 저도 초대해 주셔서 좀 색다른 추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많이 떨렸나 봐요.
0: 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두 분 윤성빈, 조나윤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6년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sit down. Sit down. This is your final warning, Anderson. How dare you? Do you hear me?
4: No, Captain, my captain.
3: Mr. Overstreet, I warn you, sit down. Sit down. Sit down, all of you. I want you to see him. Sit down. Leave, Mr. Keating.
0: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 92.0411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로컬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광훈 유광수의 전주 유니버스 2025년 첫 로컬 크리에이터 인터뷰를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로컬에서 어떻게 살아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전주에서 소리꾼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혜민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모시고 과연 로컬에서 활동하는 것은 어떤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좀 기획한 코너입니다. 올해 첫 게스트로 와주셨습니다. 우리 혜미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일단 본인 소개를 한번 직접 해주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통의 숨결을 현대에 불어넣는 소리꾼이 되고자 하는 이혜민이라고 합니다.
0: 네, 그러면 아직 소리꾼이라고 할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1: 이제 좀 걸어가고 있는
0: 아, 네네.
1: 네, 마라토너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면 혜미님이 생각하셨을 때 아, 내가 이 정도 되면은 소리꾼이라고 해도 되겠다 라고 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1: 사실 그 대답은
0: 네.
1: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기도
0: 아,
1: 하고
0: 네네.
1: 자기 만족이랄까요?
0: 아, 그럼 아직 혜미님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아직
1: 멀었다.
0: 멀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주신 자료에서는 무려 팀두 개를 함께 하고 계세요. 네, 팀까지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는 먼저 이유라는 팀에서 우선 대표를 하고 있고요. 이유라는 팀은 이제 배우는 것에서 기쁨을 찾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0: 네.
1: 이 팀에서는 이제 저희 판소리에는 다섯 바탕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혹시 어떤 거 있는지 아실까요?
0: 이런 갑작스러운 질문 너무 감사한데 전혀 모릅니다. 다섯 가락이요?
1: 다섯 가지.
0: 다섯
1: 다섯.
0: 가지. 아, 어떤지 한번, 뭔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1: 다섯 가지는 우선 심청가,
0: 아, 네네.
1: 춘향가, 흥보가, 수군가, 적벽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아,
0: 놀랍게도 다 알고 있습니다.
1: 정말요?
0: 예.
1: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0: 잠깐만, 에미 씨, 이거 대본에 하나도 없던 건데, 이렇게 먼저 주시면, 예, 한번 들어오시죠.
1: 이 중에서 네
0: 네.
1: 가지는 대부분 이야기를 아세요. 근데
0: 네.
1: 이 적벽가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0: 네.
1: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0: 네.
1: 그럼 혹시 이 적벽가는 어떤 내용인지 아실까요?
0: 제가 생각했을 때 앞에 적벽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이 삼국지의 이 적벽대전.
1: 맞습니다.
0: 이야.
1: 맞습니다. 네,
0: 다행이네요.
1: 이 적벽대전 관한 이야기를 이제
0: 네네.
1: 적벽가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0: 아,
1: 이제
0: 네.
1: 저희 목표는 이 다섯 가지 소리를 이제 전통으로만, 원래 판소리는 북과 소리꾼만 가지고 하는데
0: 네.
1: 이것을 이제 조금 현대적으로 여러 가지 악기를 투입한 MR 같은 음악을 가지고 그
0: 네.
1: 위에 전통 악기 두 가지가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아쟁하고 대금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이제 소리 전바탕을 하는 게 저희 목표지만, 이제
0: 네.
1: 작년의 목표는 심청가를 가지고 이제 눈대목한테 다섯 개, 여섯 개이 정도를 작업을 해서 이거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0: 아, 그러면 혹시 그 작업하셨을 때 음원으로 따로 나오시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결과물을 가지고 공연만 하시나요?
1: 결과물을 가지고
0: 네.
1: 공연하고 녹음은 따로 안
0: 아,
1: 했습니다.
0: 언젠가 한번 하셔도 더 구악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1: 네, 저의 목표입니다. 큰 목표입니다.
0: 목표가 상당히 많으시군요.
1: 네,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습니다.
0: 네, 그러면 일단 그 소리꾼으로서 전주에서 활동하고 계신 거죠,
1: 네.
0: 지금. 근데 사실 이 전주 이 로컬에서 소리꾼으로 활동하기가 어떻게 괜찮습니까?
1: 너무 활동하시고 이제 잘하시는
0: 네.
1: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이제 빈틈을 이제 노리고 있는 거죠. 네.
0: 그러니까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 그거였어요. 그 환경이 괜찮냐. 사실
1: 네.
0: 뭐 로컬이 다른 예술들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좀 많잖아요. 왜냐면 뭐 인프라도 많이 구성돼 있지 않고
1: 네.
0: 하다 보니 국악 뭐 소리 쪽에서는 어떠한가 한번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1: 제 생각에는 다른
0: 네.
1: 지역보다는 그래도 활성화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래 그럼 혹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이 전주에요.
0: 네. 아,
1: 대사슴놀이라는
0: 네.
1: 네, 그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많은 국악인들이 탄생을 하고 상을
0: 네.
1: 받으시고 하는 그런 큰 것도 있고 이제 그냥 크고 작은 전주 행사 같은 거를 보면 거기에 이제 국악 관련된 팀들도 많이 올라와서
0: 네.
1: 공연을 하는 거랑 보면은 그래도 전주 지역에서는 많이 활동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아, 그러시군요.
1: 네.
0: 그러면 전주에서 그 나름 이렇게 소리꾼으로 활동하신 지가 혹시 얼마나 되셨나요?
1: 저는 이제 학생 때부터 계속
0: 네네.
1: 전주 토박이기 때문에
0: 아, 그러시군요.
1: 계속
0: 네.
1: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0: 네. 그러면 못해도 제가 아직 나이를 안 여쭤봐가지고 그래도 네. 못해도 한 10년은 넘게
1: 그쵸?
0: 이쪽에 네. 정진하신 거죠.
1: 네. 아, 네네. 그렇다고
0: 아, 그럼 전주에서 이제 어떤 쪽으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까? 주로.
1: 저는 우선은 아무래도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0: 네.
1: 무대 위에서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네. 연령층을 이제 대상으로 공연을 한다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면 혹시 그 아이들도 국악을 꽤 좋아하나요?
1: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집중력이 네. 조금 떨어지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는 곡으로 많이 하기도 했었어요.
0: 애들이 좋아하는 곡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1: 떼창이 나왔던 거는
0: 네.
1: 악의 상어였습니다.
0: 네. 아, 악의 상어를 이제 국악 버전으로
1: 네.
0: 참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1: 네.
0: 많이 하고 계시는군요.
1: 네. 예.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대로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1: 네.
0: 그럼 이제 무대에서 우리 혜민 님이 주로 이 청자들, 이 관객들한테 전하고자 하시는 그런 게 있을까요? 뭐
1: 이게 무대에 올라갔을 때
0: 네.
1: 보여지는 공연이 어떤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제가 그 노래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는 감정이나 의미 같은 게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듣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1%라도 그게 들어갔다면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0: 아, 진짜 그 많은 저도 이제 그렇죠. 행사 쪽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을 만나 뵙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비슷한 마음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1: 네.
0: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듣고 계신 네. 분들께 1%라도 전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1: 네.
0: 이렇게 공연하시면서
1: 네.
0: 어떤 부분에서 아 지금 앞에 계신 관객들이 나의 이 창을 이 소리를 듣고 뭔가 좀 느끼셨구나라고 혜민님이 캐치하시는 그 캐치 포인트가 있어요?
1: 그 국악에는요 추임새라는 네. 게 있는데요 이게 호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얼쑤.
1: 네 맞습니다.
0: 좋다.
1: 네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솔직히 네. 이제 공연하다 보면은 이거를 어디에 넣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0: 그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1: 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네. 이게 이면이라고 하죠. 이 음악이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서 네네. 들어가는 추임새가 있다고는 하는데
0: 네.
1: 저는 사실 이제 공연을 할 때 말씀드리는 게 아무 때나 하셔도 된다고. 저는 오히려 그 추임새에 더 힘이 난다고
0: 네.
1: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히려 더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추임새를 들을 때마다 제가 더 흥이 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해주시는 분의 표정을 보면은 저한테 집중이 되어 있다. 어느 정도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0: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는 고수랑 이제 창하심 딱 두 분이서 진행을 하시잖아요. 보통은.
1: 네네.
0: 그러면 이제 사실 고수분들은 이제 앉아서 뒤에서 좀 받쳐주시는 역할이라고 이제 보통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고 그러면 네. 이제 혜민님 혼자서 거의 그 몇 분, 몇십 분을 혼자 끌고 가시는데 그 에너지가 어떻게 감당이 되십니까?
1: 그 무대에선 다 쏟는 것 같아요.
0: 아, 그럼 다 하고 나면 약간 이렇게 탈진처럼
1: 진이 살짝 빠져요.
0: 진 빠져요?
1: 네. 아, 그런 것 같아요.
0: 그니까 아니 이렇게 들어오실 때 체구가 생각보다 좀 여리시더라고요. 근데 소리하시는 분들은 이 에너지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저런 여린 체구에서

0: 많지만
1: 네.
0: 이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1: 아, 네.
0: 이제 남다른 게 좀 있었대요. 옛날부터. 아,
1: 네.
0: 그래서 뭐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보면은
1: 네.
0: 어린이 프로그램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뽀로로가 됐든
1: 아, 예, 예,
0: 뭐 뿡뿡이가 됐든
1: 네,
0: 약간
1: 네.
0: 이런 것도 봤지만 국악 프로그램도 좀 많이 봤다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국악 들으면 혼자 앞에서 춤추고 약간 이런 거가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해요.
1: 그러니까 좀 어렸을 때부터 이미 그 국악에 이 흥이 더 있었다.
0: 네.
1: 신기하네요.
0: 뭐 그렇다고 집에
1: 네네.
0: 뭐 국악을 하셨던 분은 없었어요.
1: 없었는데도.
0: 네, 없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근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1: 네.
0: 약간 그냥 흥얼거리시는 게 아리랑 그런 걸 흥얼거리셨는데
1: 아, 네.
0: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어부바 해주시면서 불러주시고 자장가 삼아 그런 거를 듣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아리랑을 불러드리는 소리꾼이 되었습니다.
1: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아리랑이 그러니까 뭐 저희는 혹시 그 죄송하지만 그
0: 네.
1: 주민번호 뒷자리 앞이 2로 시작하세요? 4로 시작하세요?
0: 2입니다.
1: 아 2로. 그럼 저희 때는 어렸을 때 이제 아리랑이라고 하면 가장 그 대표적인 아리랑. 배우잖아요. 음악 시간에.
0: 네네.
1: 근데 또 이제 막상 국악하시는 분들이 공연을 하실 때 보면 저희가 배웠던 아리랑이랑은 되게 좀 다른 아리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0: 네.
1: 제가 느끼기에 그런데.
0: 네네네.
1: 그러면 이제 아리랑이 이렇게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입니다.
0: 네네.
1: 아리랑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다른 이유가?
0: 지역마다 이게 특색이 달라서.
1: 아, 지역마다 달라요. 아리랑이 다 달라요?
0: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1: 네네.
0: 사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참 근데 또 그런 게 다 다르긴 한데 뭔가 이 큰 틀은 또 뭔가 비슷한 게 있잖아요. 아리랑 뭔가 이런
0: 가사
1: 거는,
0: 같은 네. 거랑은 좀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단이나.
1: 그러니까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 네. 다 좀 다른데 큰 틀은 또 비슷한.
0: 네.
1: 이렇게 저는 참 신기하다 느꼈고 진도 아리랑이 뭐죠? 한번 살짝만 이렇게 들려주시. 그러니까 살짝만.
0: 네.
1: 네 그냥 아예 저는 잘 몰라서.
0: 진도 아리랑은요.
1: 네.
0: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약간 이렇게.
1: 이게 저희가 어렸을 때 배우던 아리랑 아닙니까?
0: 진도 아리랑.
1: 아,
0: 이거를 진도 아리랑이요.
1: 아 그렇군요. 이게 진도 아리랑이군요. 아 이제 알았습니다.
0: 아,
1: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게 진도 아리랑이었다.
0: 네.
1: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혜미님의 개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어렸을 때 왜 국악을 시작하게 됐는지 이야기까지 들었고
0: 네.
1: 그러면 뭐 계속 나는 뭐 초등학생부터 계속 나는 국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0: 솔직히 아기 때는 그냥 뭣도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1: 아 그럼 아기 때부터 국악을 이렇게 배우셨어요?
0: 취미로 배웠다고.
1: 아 진짜요?
0: 네.
1: 전주에서?
0: 네.
1: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아예
0: 네.
1: 국악 길로 빠지시게 된 거고.
0: 네, 전공의 길을 간 거는 이제 좀 커서였고,
1: 네네.
0: 그때는 그냥 취미로 했었습니다.
1: 자, 근데 혹시 그 목소리가
0: 네.
1: 창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안고 계시는 이제 그런 어떤 기본적인 뭐랄까 좀
0: 허스키,
1: 허스키한
0: 네.
1: 목소리가 항상 계신데,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0: 네.
1: 이제 한창 뭐 10대 때나 이제
0: 네.
1: 20대 때는 한창 이쁘고 싶고
0: 네.
1: 다른 우리 애들처럼 좀 이렇게 곱게 보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0: 네.
1: 사춘기 때는.
0: 네.
1: 그럴 때 약간 이런 목소리가 조금 뭔가 불편했다거나 이런 거 딱히 없었습니까?
0: 콤플렉스예요, 지금도.
1: 아, 그래요?
0: 네.
1: 아, 죄송합니다.
0: 아니, 그건 그냥 사실 이거 감출 그건 아니고요.
1: 네네네.
0: 저는 트랜스젠더냐는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1: 아 진짜요?
0: 네.
1: 그분은 굉장히 무례하시네요.
0: 그냥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1: 아,
0: 넘어가서
1: 이,
0: 사실 그렇게 막 크게 상처가 오거나 그거는 아니고
1: 네네.
0: 뿌듯한 약간 콤플렉스?
1: 아, 그렇죠.
0: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내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거니까.
0: 네네.
1: 아 좋습니다. 그러면 그 거기서 그럼 만약에 지금 한 10년 정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3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은 목소리가 더 허스키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에서 이제 멈추나요? 그 허스키함이?
0: 허스키해지시는 분.

0: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1: 아, 그냥
0: 계속
1: 개인, 아,
0: 네, 이건 개인차인 것 같아요.
1: 개인차 타고난 이 성대가
0: 네.
1: 그러면 어떻게 본인은 타고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0: 아니요.
1: 성대가
0: 아닙니다.
1: 아 본인은 온전히 노력파다.
0: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컨디션에 따라서.
1: 아, 진짜 이 예술은 컨디션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이제 태어났을 때 아리랑 들으면서 자랐고, 그래서 어떻게 구호의 길을 걷게 되는지까지 들어봤고, 일단 저희 혜미님이 또 신청해주신 노래 한곡 듣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이야기 듣겠습니다.

0: 네, 해미님이 신청해 주신 샘 스미스와 태연의 I'm not the only one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아까 노래 좋아하시는 노래를 골라달라고 말씀드렸더니 혹시 국악을 해야 되냐라고. 근데 보통 이제 국악하시는 분들도 이런 뭐 노래 굉장히 다양하게 들으시잖아요.
1: 네.
0: 네. 그러면 본인의 혹시 노래방 애창곡은 뭡니까?
1: 노래방 애창곡이요.
0: 노래방 안 가시나요?
1: 가긴 가는데요.
0: 아, 잘 안 가시는군요.
1: 네. 사실 차가 노래방이 아닐까요? 아,
0: 제 노래방은 차입니다.
1: 네.
0: 아, 그러면 차에서 어떤 노래 가장 많이 부르세요?
1: 장르는 다 안 가리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가장 최근에 많이 불렀던 노래. 제가 좀 집착이 있습니다.
1: 최근에요?
0: 네.
1: 불렀던 노래요.
0: 노래를 안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부르는데 왕곡을 하지는 않아서. 하다가 그냥... 힘들면 안 하고.
0: 아~
1: 이런 느낌이라 왕곡을 했던 게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0: 그러시군요.
1: 네.
0: 아, 알겠습니다. 살짝 실망이네요. 왕곡하실 줄 알았는데.
1: 힘듭니다.
0: 근데 저도 이제 부르다가 높으면 다음.
1: 네. 맞습니다.
0: 네, 또 그런 것도 공감이 되네요.
1: 네.
0: 자, 다시 이제 우리 얘기로 좀 돌아와서 아까. 네. 이제 소리를 하시면서 앞에 이제 관객분들이 이렇게 호응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표정에서 드러날 때 내가 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전달이 잘 되고 있구나라고 느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소리 공연을 하시면서 또 사실 이 예술이라는 무대라는 게 아주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네, 이제 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실 텐데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하나 있으시면.
1: 제가 공연을 하는데 버스킹처럼 공연을 하는 거였는데요.
0: 네.
1: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 노래가 그때 배띄워라라는 국악가요를 하고 있었는데
0: 네네.
1: 그 아직도 기억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빨간색으로 입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부채를 들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앉아만 계셨어도 딱 눈에 띄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한 중간쯤 나오셔가지고 중간에 갈 때쯤에서 무대를 휘잡으시더라고요. 부채 피시면서
0: 네네 알죠 알죠.
1: 도사님 같이 약간 그렇게 하셔서 옆에서 보는데 저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공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다른 공연에서 또 만나고 몇 번 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적 친밀감이 있습니다.
0: 그쪽 지역을 좀 이렇게 주름 잡으시는 분이신가 봐요.
1: 네, 그랬던 것 같아요.
0: 동네에 터줏대감이신 분이고.
1: 네, 약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오늘 혜미님도 의상을 빨간색으로 입고 그래서 오늘 여기 휘어잡겠다라는 마음으로.
1: 당연하죠. 네. 휘어잡으려고요.
0: 아까 멘트 못하시겠다더니 굉장히 잘 받으시는데요.
1: 감사합니다.
0: 또 혹시 이거 또 에피소드가 한두 가지가 아니실 텐데 원래 제가 드렸던 질문에는 한 가지만 적어주셨는데 혹시나 더 있습니까?
1: 이제 공연을 가면요 좀 무대가 높은 공연이었어요.
0: 네.
1: 무대 그 세트가 높았는데
0: 네네.
1: 어떤 분이 다 듣고 이렇게 저희가 앞에 버스킹처럼 버스킹하는 거 보면 이렇게 앞에 뚜껑 이렇게 열어놓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저 멀리서 이렇게 끝날 때쯤 걸어오시더니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서 주시는 거예요.
0: 어머 어머. 그래서
1: 되게 멀리 갔던 공연이거든요. 네네. 지역을. 그런데 그렇게 딱 꺼내서 주시면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찡하더라고요.
0: 그러면 그 버스킹 공연을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혜미님 팀이 알아서 가시는 건가요?
1: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0: 초청이나 어떤
1: 사업 같은 걸로 해가지고 가서 했던 겁니다.
0: 그러면 보통 에피소드 대부분이 이제 약간 좀 나이가 있으신 우리 어르신 분들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데 혹시 좀 20, 30대나 아니면 좀 아기들 관련된 에피소드도 있을까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지원해주시면
1: 아니에요. 100% 팩트입니다.
0: 네네네. 좋습니다.
1: 이거는 이제 저 혼자 갔던 공연인데요. 한 대여섯 살?
0: 네.
1: 되는 아기가 그냥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제 옆에서 춤을 췄어요. 노래를 부른다는데.
0: 진짜?
1: 네.
0: 그러면 계속 이렇게 춤추고 있으면 어때요?
1: 저는 같이 춤췄어요.
0: 그래요?
1: 네.
0: 노래 끝날 때까지?
1: 네.
0: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솔직히 방해가 되지 않아요?
1: 어, 저는 사실 방해가 된다고는 느낀 적은 없어요.
0: 아, 걔 또 제가 나쁜 놈이.
1: 네, 아니, 아니. 항상 이게 아, 네네. 신나는 노래였으니까 아, 오히려 네네. 고맙고 감사한.
0: 아, 그러면 이렇게 끝나면, 네. 어, 야, 고맙다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1: 네, 그 아니면 이제 그 가족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아, 끌고 데려가. 가시더라고요.
0: 아, 알죠, 알죠.
1: 어,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이러고.
0: 그러시고 지금 혜민님은 참 그 공연 다니시고 하시면 네. 또 어르신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1: 어, 끝나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0: 어, 하세요. 사인 받으시려고.
1: 아, 예, 그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한 번 네. 더.
0: 아, 네. 아이고 잘 들었다 한마디 네, 네. 한 말씀 해주시려고. 네. 그럼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이렇게. 공연하시는 거 보고 네. 아유 우리 창하시는 양반 너무 참해서 혹시 내 아들 한번 만나봐 이런 분은 안 계세요?
1: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 네.
0: 좀 더 분발하셔야겠네요.
1: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0: 네 그러면 그 요 이제 중간에 요건 이제 제가 궁금한 건데 아까 그 다섯 가락
1: 다섯 바탕
0: 바탕
1: 네.
0: 아 이게 참 어렵네요.
1: 네.
0: 다섯 바탕에 대한 얘기 주셨는데
1: 네.
0: 일단 우리 그 들은 저는 다행히 알았지만 네. 아, 이제 청취자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여기서 네. 한번 딱 짚고 한번 가볼게요. 요 다섯 바탕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1: 네네. 네.
0: 가장 다섯 바탕 중에 가장 많이 하신 게 뭐예요?
1: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저는 춘향가를 많이 했는데요. 이 춘향가 이야기는 모두 아시는 약 그 춘향전
0: 네,
1: 이 알죠. 이야기를 판소리화로 바꾼 거를 춘향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 네, 그 춘향가의 그 저도 하도 많이 들어서 압니다. 그 네. 대표곡이 하나 있잖아요. 사랑가였나요?
1: 네, 네.
0: 어, 어, 내 사랑이야 이거죠.
1: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0: 아 정말 저도 이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곡이 이제 제일 유명한 곡이고
1: 그렇죠.
0: 네, 곡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1: 소리,
0: 소리,
1: 대목.
0: 대목.
1: 네.
0: 아, 그러면 혹시 혜미님이 춘향가에서도 좋아하시는 대목이 있으, 어... 다른 대목이 또 있으신가요?
1: 어, 많이 아시는 숙대머리?
0: 어? 아, 그게 춘향가예요?
1: 네, 맞습니다.
0: 아, 저는 그 옛날 그 개그 프로그램에.
1: 어, 네, 맞아요.
0: 아, 그게 춘향가에서 나오는군요.
1: 네.
0: 그럼 숙대머리의, 어, 죄송하지만 혹시 뜻이 뭔가요, 정확하게?
1: 그 숙대머리가요?
0: 네.
1: 흐트러진 머리라고 아, 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0: 그냥 산발된 머리?
1: 네네.
0: 어, 그럼 그 대목이 왜 나오는 건가요?
1: 이게 옥중 안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0: 춘향이가?
1: 네.
0: 크,
1: 이 몽룡을 그리워하면서.
0: 그리워하면서. 네. 아, 재밌네요. 아, 요런 이야기 재밌는데요. 아, 어, 좋습니다. 자, 네. 그러면 두 번째. 바탕.
1: 두 번째. 심청가라고 네.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심청가는요. 네. 이제 눈이 먼 신봉사와
0: 그렇죠.
1: 효녀 심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0: 그러면 어, 심청가는 제가 좀 제일 유명한 대목이 뭘까요? 저는 좀 기억이 좀 안 나는데요.
1: 어, 눈 뜨는 대목이지 않을까요? 신봉사가 눈을 뜨는 대목.
0: 아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 네. 하긴 근데 그게 또 가장 이 클라이막스니까 네. 거기에서도 혹시 그냥 한 소절 짧게 부탁드려도 됩니까?
1: 눈 뜬 대목이요?
0: 어, 아니 뭐 혹시나 제가 어... 들으면 알 수도 있으니까 아, 아,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1: 어...
0: 됩니다.
1: 심청가요? 어, 네. 네, 해보겠습니다.
0: 아, 예, 감사합니다.
1: 네. 저는 빼지 않습니다.
0: 아,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1: 심황후 거동부하라 산호주렴을 거쳐버리고 우르르르르르르르르 우르르르 달려나와 부치는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한 번을 부르더니 다시는 말 못하는구나.
0: 와 아니 정말 네? 그냥 이렇게 말씀 나눌 때는 네. 되게 순하시고 약간 콕콕화 좀 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 많이 됐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그래서 콕화 약간처럼 되게 순한 인상이신데 네. 이게 또 창을 하실 때는 되게 어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춘향이가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러면 이제 옥중이 아니죠. 그 아버지 눈 떴을 때
1: 네, 그 네. 초합이에요. 네, 앞에 눈 뜨는 데 뭐 이제 시작 부분이었습니다. 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자 그럼 이렇게 뭐였죠? 아 춘향가랑
1: 심청가.
0: 네. 그 다음이
1: 흥보가는 이제 흥부놀부
0: 그쵸.
1: 이야기고요. 제일 좀 아시는 거는 박 타는 데랑.
0: 어, 네네.
1: 어
0: 그 뺨싸대기 아 이거
1: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주먹으로 어, 맞아요. 때리는데 주먹으로 거기 이야기 나오는데 맞습니다.
0: 아 맞습니다. 네. 아 맞아요. 흥보가 근데 흥보가라고 하네요. 흥부가가 아니었고
1: 어 그 표기상은요 네. 올바른 그 표기상으로는 어. 흥보로 나오더라고요.
0: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책에서 흥부와 놀부라고 해가지고
1: 근데 네 저도 네. 많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거는 아. 다른 것 같아요.
0: 아, 다른 거군요. 네. 예, 여러분 흥보가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럼 세 번째 바탕이 흥보가. 네. 그럼 네 번째가
1: 수궁가라고 아. 이거는 이제 토끼랑 별주부 그렇죠. 이야기.
0: 맞습니다. 이제 그 토끼 네. 간을 네. 가지러 가는.
1: 용왕님이 아파서.
0: 맞습니다. 네. 수궁가도 가장 유명한 대목이 뭘까요?
1: 많이 아시는 거면은 네. 그 법 내려온다가
0: 아.
1: 네.
0: 아, 그게 또 수궁가에서 요쪽... 나온 거예요?
1: 네, 이야기입니다.
0: 어, 그 아, 갑자기 이날치 네, 맞습니다. 밴드가 네네. 했던 아, 그 법 내려온다는 그러면 어떤 내용에서 나온 대목일까요?
1: 그 이제 별주부가 나와가지고 네. 이제 토끼를 찾는데 토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토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발음이 잘못돼서 호 선생으로. 아~ 발음이 돼서 이제 호랑이가 내려온다 그 소리를 듣고 아~ 그래서 네 그런 대목입니다.
0: 아 그럼 별주부가 에, 발음이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토를 네. 호라고 읽는 거군요.
1: 토호하다 호가 된 거예요. 네.
0: 아, 또 네. 해야 되는데 호에서 네. 그걸 또 이제 호랑이 선생이 내려온다. 네. 그래서 진짜 내려옵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까?
1: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 호랑이랑 내려와요? 네 호랑이랑 별주부랑 만나요.
0: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1: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긴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 다섯 바탕 잘 아, 이야기하고 네.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0: 아, 네. 아, 재밌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1: 죄송합니다.
0: 그렇죠.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궁금하네요. 왠지 사실 이 호선생도 별주부를 볼 일이 없었을 거고.
1: 네.
0: 아, 별주부도 호랑이를 본 적이 없었을 텐데. 네. 과연 이 두 녀석이 만났을 때 어땠을지 너무 궁금한데. 요거는 혹시 나중에 한 번 더 나와주신다면 그때 어, 네. 한 번 더 이제 이야기를 좀 풀어주시는 걸로
1: 어,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이야기를 제가 싹 정리해가지고
0: 아, 네. 그건 너무 길고요.
1: 오겠습니다. 네.
0: 호 선생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0: 아 죄송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마지막 이제 아까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하셨던 적벽가. 적벽가는 사실 뭐 저도 많은 이제 공연을 다니면서도 창하시는 분들이 적벽가 하시는 걸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네. 그런 공연을 할 때는 그래도 관객분들이 잘 아시는 대목, 그러니까 소리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마 적벽가는 잘 안,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저도 적벽가는 처음 듣는데 그럼 적벽가에서 제가 요거는 네. 제가 정말 그 창에 대한 기본 지식이 네. 없는 사람이라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 그 바탕이라는 게 네. 그러면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창으로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 부분만 이렇게 창으로 해서 이어지는 게 바탕인가요?
1: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한 바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0: 아 그러면 그 예를 들어 수군 가면은 별주부전 이야기의 처음부터 그 결말까지를 다 창으로 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1: 네.
0: 와, 그러면 그거를 다 외우시고 네. 그거를 그럼 한 번에 다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건가요?
1: 그것을 이제 저희는 완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0: 어, 그럼 네. 보통 한 바탕 완창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1: 어, 이거는 이제 소리에 따라 좀 다른 아, 것 같은데 이제 네네. 뭐 4시간, 6시간, 8시간 뭐 짧게 하면 2시간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0: 어, 알고 있습니다는 아, 본인이 안 해보셨다는 건가요?
1: 네, 아직 거기까지 도전을 안 했습니다.
0: 그 완창이라는 게 약간 좀 어느 경지에 오르는 건가요?
1: 한 바탕을 다 끝냈다. 네. 약간 그것의 기록, 어. 기록물,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아직 네. 네. 제가 아직 갈 아직. 길이 멀어서
0: 예,
1: 네.
0: 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러면 적벽대전이 사실 그게 제일 길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게 삼국지 중에서도 되게 큰 사건이잖아요.
1: 어, 저희는 이거를 네. 이제 소리에도 여러 가지 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 뭐 심청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심청가도 이제 어떤 유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서요.
0: 아리랑처럼 그게 다르듯이.
1: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0: 또 지역마다도 다 달라요? 춘향가 막 이런 게?
1: 지역, 옛날에는 지역으로 나눴었는데요. 요즘은.
0: 파로?
1: 네, 파로 많이 나눕니다.
0: 그러면 혹시 이렇게 파 이름 같은 게 있습니까? 여기서 뭐 충렬공파 막
1: 이런 그렇게까지는 이야기는 안 하고요. 이제 뭐 춘향가 같은 거는 뭐 네. 김세종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0: 창시자분의 이름을 따
1: 네, 그런 식으로 네, 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네. 편할 것 같아요.
0: 혹시 우리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너무 무식하다고 느껴지시면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몰라서. 근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제가 아예 모르는 부분을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걸 되게 좋아요.
1: 네.
0: 제가 모르는 걸 아는 걸 너무 즐거워해서 네. 배우는 걸 즐거워해서 네. 지금 너무 즐거워.
1: 제가 말씀드리는 네. 게 이게 지금 제가 긴장을 해서 네. 이게 정확한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세요. 네.
0: 아, 이게 네. 다 이게 기록으로 남는 거라.
1: 시청자분들도 한 귀로 듣고 흘려주세요. 네.
0: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적벽가에서 네. 또 가장 유명한 대목이라 함은 그건가요? 약간 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이제 우리 제갈공명께서 네. 허수아비로 화살을 때우는 장면이라든지
1: 뭐 불 지르는 그쵸, 그쵸. 대목 약간 이런 게 좀 유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0: 그럼 그렇게 그 다섯 바탕이 제일 창 중에 소리 중에선 제일 유명한
1: 그쵸 이야기.
0: 이야기.
1: 네.
0: 이 밖에 뭐 다른 것도 있나요? 아니면?
1: 원래는 12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네네. 여러 가지의 그걸로 인해서 지금은 5가지 이야기가 네, 내려져 오고 있고요.
0: 네.
1: 나머지 바탕 같은 거는 이제 복원을 하려고 시도하는 작업들이 많습니다.
0: 아, 그럼 나머지 7바탕은 좀 유실이 된 거군요.
1: 네, 뭐 기록상으로만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가사만 남아 있는 것도 있고, 네, 여러 가지입니다. 네.
0: 그러니까요. 참 이게 사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인가요? 그 무형 유산이 이렇게 하나를 합쳐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무형 문화재 이런 것들이 명칭이 바뀌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 네. 정부 부처도 이름이 바뀌었었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기억이 나면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갑자기 얘기하는 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섯 바탕도 그럼 무형문화재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1: 판소리로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아마
0: 그 안에 그냥 네. 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
1: 포함되어
0: 거군요.
1: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러면 혹시 그 전주에서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 그 명창이라고 부르나요? 그쵸.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명창 분들이 전주에 많이 계시고,
1: 네.
0: 저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이제 계실 텐데,
1: 네네.
0: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사실, 공연을 하시나요? 그분들도?
1: 공연하시는 경우도 많죠.
0: 전주에서도 참 이렇게 무지하다는 게 많이 하셨을 텐데, 저는 전주에서 많이 못 뵀던 것 같은데 보통 이제 큰 무대에서 하시니까 네. 어떤 그 대사습놀이 같은 이런 큰 행사에서 이제 하시나요 보통?
1: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뭐
0: 네.
1: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뭐 문화재 분들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전라북도 문화재도 있으니 그렇게도 네네. 하는 경우도 있고 네.
0: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혜미님도 꼭 그런 무대에 서시기를
1: 네. 감사합니다. 박당 감사합니다.
0: 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 판소리 다섯 바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어서 또 노래 하나 듣고 다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웨이브 투어스의 시즌스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전주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소리꾼이 되고 싶은 우리 예민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 근데 소리꾼이라고 하셔도 소개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1: 네.
0: 그렇죠?
1: 네, 맞아요.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소리를 하면서 생겼던 뭐 에피소드들, 뭐 우리 어르신분들의 인기를 끌었던 이야기와 네. 네, 어린 친구의 댄스 타임까지 이야기 나눠봤고 네. 아, 다음에는 사실 아까 컨디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공연을 하기 전에 네. 이제 보통 가수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어떤 이 성대를 쓰시는 분들은 그 자기만의 어떤 루틴이나 이런 게 되게 확고하시잖아요. 네. 혹시 혜미님만의 어떤 이 성대 가꾸는 루틴이 있으신가요?
1: 저는 이제 한 공연하기 한 3, 4일? 네. 길게는 한 일주일 전부터 마스크를 쓰는데요.
0: 네.
1: 그 비행기 안에서 쓰는 가습기 마스크가 있어요.
0: 네네.
1: 그거를 하면은 차면은 일반 마스크보다는 좀 촉촉해서 가습기 역할을 해서 목이 네네. 계속 촉촉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쓰고 자는 그런 하고 있고요. 목도 네. 좀 두르고
0: 네.
1: 양말도 신고 몸을 따숩게 하면서
0: 네. 네.
1: 그러고 이제 음료 같은 것도 물 이런 것도 네. 좀 차가운 거 말고 따뜻한 걸 먹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0: 아 네. 그러면 이제 커피 이런 거 드세요?
1: 안 먹으면 좋다고는 하는데
0: 아, 네. 그렇죠.
1: 네 원래 네. 먹지 말라는 게 제일 맛있는 법이잖아요.
0: 아, 그렇죠.
1: 네,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0: 네 탄산 음료도
1: 너무 좋아합니다.
0: 네 그러면 그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마스크 말씀하신 그 촉촉한 마스크
1: 네.
0: 그게 요새 되게 좀 이템이잖아요.
1: 네.
0: 그게 근데 이렇게 축축하지 않나요? 그냥 촉촉한가요?
1: 그게 바로 이제 얼굴 앞에 있는 게 아니라요.
0: 네네.
1: 그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걸 꽂거든요.
0: 아.
1: 마스크 사이에.
0: 네네. 아.
1: 그래서 축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0: 그걸 쓰고 주무신다고요?
1: 네.
0: 불편하지 않습니까?
1: 이제 자다가 불편하면 이렇게 날아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긴 해요. 네.
0: 네네. 아 그럼에도
1: 쓰고 잔다.
0: 네네. 네. 프로시네요. 그러면 성대를 이제 사실 성대가 아까 나는 타고나지 않았다라고
1: 네.
0: 말씀해 주셨는데 성대를 이렇게 좀 더 이 공연 전 루틴 말고 평소에 좀 내가 성대를 더 갖고 보자라고 하는 건 따로 없으세요? 그게 끝인가요?
1: 네.
0: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1: 네.
0: 그러면 여름에도 공연 전에 따뜻한 거 드시고
1: 미지근한 거. 네.
0: 맞아요. 네. 그럼 공연 날은 이제 또 물 따로 준비해 가시겠네요. 그러면 보통
1: 네.
0: 시원한 물 주시니까 거기서는 차가운 물 주시니까.
1: 네. 아. 들고 가는 편입니다.
0: 참. 좋습니다. 이렇게 또 자기 컨디션을 위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게 프로죠.
1: 네.
0: 자, 다음. 그러면 이제 무대에 오르기 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뭐 수군가를 부른다라고 하면은 어떤 좀 마음가짐을 하고 오르십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오늘 내가 이 대목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오늘 요 대목은 좀 진짜 맛깔나게 좀 불러보고 싶다라든지 어떤 이런 이 무대 올라가기 직전에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나 그런 게 좀 있으세요?
1: 판소리뿐만 아니라 이제
0: 네.
1: 팀 활동할 때도 하면은 추임새가 10번만 나와도 성공한다.
0: 아.
1: 약간 이런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0: 10번도 안 나와요?
1: 안 나올 때도 많아요.
0: 아, 진짜요?
1: 네.
0: 그럼 그때 이거는 이제 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1: 네.
0: 그 사실 저는 이제 전문 MC로도 활동을 하니까
1: 네.
0: 저는 원래 실용음악과를 전공을 했었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 공연팀이 공연할 때는 좀 웬만하면 이렇게 안 끼어드는 편이에요.
1: 네.
0: 그냥 이 공연 자체를 제가 왠지 깨뜨리는 느낌이어서
1: 네.
0: 흐름을 웬만하면 제가 뭐 호응 유도도 잘 안 하긴 하는데 그럼 그때 MC가 좀 도와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1: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0: 그렇죠.
1: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 공연할 때 곡이랑 곡 사이에 약간 틈이 있잖아요.
0: 네네.
1: 그때 제가 이제 멘트를 치는 편입니다.
0: 네. 그러면 이렇게 사회자가 해도 거슬리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1: 네.
0: 아, 알겠습니다.
1: 저는 좋습니다.
0: 아, 그럼 저도 네. 앞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아,
0: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그거죠. 내가 이렇게 뭔가 호응이 너무 없어. 그래서 얼쑤 좋다를 내가 했는데 어쨌든 마이크로 하다 보니 이 공연하시는 분들에게 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혜민 씨의 이 이야기로 통해 다음부터는 망설임 없이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는 좋습니다. 네, 네 저는 좋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아, 되게 개인적인 걸 강조하시는군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이제 일과 관련된 선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단순히 내가 이 일을 하냐 마냐도 있지만 이걸 떠나서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 내가 하냐 마냐를 떠나서
1: 네.
0: 내가 이 일에 대해 어떤 그 신념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일을 할 때는 조금 더 마음을 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본인이 이 무대나 어떤 특정 상황, 특정 대상에 대한 어떤 이런 기준이 따로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모든 무대를 다 공평하게 어떤 이런 마음을 쓰시는 타입이신가요?
1: 공평하게 쓰는 편인데요. 네. 조금 더 가는 거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는 아~ 그런 공연에는 네, 좀 더 마음을 쓰는 것 같아요.
0: 아, 혹시 그 어렸을 때 할아버님의 이 추억 때문인가요?
1: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뭐 좀 더 이제 어르신분들 대상으로 할 때 마음이 더 쓰인다.
1: 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앞으로 네. 어떤 소리를 하고 싶으세요? 너무 훅 들어왔나요?
1: 네. 어떤 소리요?
0: 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
1: 네.
0: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국악이라는 게 클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네. 클래식이고, 근데 이제 서양의 그런 클래식을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거는 이 딱 정해진 틀 안에서 자신만의 어떤 해석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었을 때.
1: 네.
0: 근데 뭔가 이 창이나 소리 같은 걸 들었을 때는 뭔가 나의 해석이 들어가기보다는 이 전해져 내려왔던 것들을 최대한 그대로 좀 보존하려는 성향이 좀 세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0: 네네. 그게 맞나요? 아니면
1: 네.
0: 맞는 것 같아요?
1: 네.
0: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잘 느꼈군요.
1: 네, 네, 네.
0: 아, 네. 그러면 에미 씨는 혹시 앞으로 약간 이 강경파와 보수파가 있잖아요. 나는 앞으로 이런 좀 뭐 예민한 주제일 수 있지만 예민해서 나는 대답하기 좀 어렵다 하시면 어렵다 하셔도 되고요.
1: 네.
0: 나는 계속해서 좀 이 옛 것들을 그대로 좀 보존해 가고 싶다. 아니면 좀 나만의 색깔로 좀 더 보여드리고 싶다.
1: 중간이요.
0: 아, 너무 피해가시는 거 아닙니까?
1: 상황에 따라서.
0: 아, 상황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1: 네.
0: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지금 유일한 PR 시간입니다. 우리 혜미님과 우리 팀의 홍보 시간을 제가 2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길을 가다가 네. 국악 소리가 들린다면 잠깐이라도 귀를 기울여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힐링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네.
1: 많이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소리꾼 이혜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여러 팀이 있지만 이제 국악그룹 이유와 아쟁 앙상블 난세가 있습니다. 많이 불러주시고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0: 멘트를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되게 이런 비즈니스적인 멘트는 잘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혜민님과 이유 그리고 난세팀까지 네. 또 많은 관심, 섭외, 홍보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혜민 씨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민님.
1: 감사합니다.
0: 네, 로컬에서 전통의 숨결을 지키고 현대에 불어넣고 계신 이혜민님을 만나봤습니다. 언젠가 더 큰 무대, 좋은 곳에서 이혜민님과 다시 만나길 바라며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주 유니버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 길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깜깜했던 시간이 어느새 아직도 환하게 환한해하고 놀라게 될 만큼 늦어졌습니다. 퇴근길에도 하늘은 밝고 저녁 산책을 나서기에도 좋은 계절이 되었네요. 이제 정말 여름의 문턱에 들어선 느낌입니다. 미국의 작가 제니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좋은 일, 모든 마법 같은 일은 6월과 8월 사이에 일어난다. 올여름 여러분의 일상에도 그런 마법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기쁜 일, 설레는 일, 예상하지 못했던 반가운 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오래 기억될 아름다운 일들 말입니다. 올여름 전주의 골목과 광장,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에도 작은 마법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길 바라며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온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여는 곡 인피니트의 그해 여름 시작하겠습니다.

네, FM 93.5MHz 93호 라디오 전존 177번째 방송, 저는 최성은입니다. 첫 곡으로 인피니티의 그해 여름 듣고 왔습니다. 노래 제목처럼 누구에게나 오래 기억에 남는 여름 하나쯤은 있는 것 같은데요.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던 여름, 가족과 함께 떠났던 여행, 누군가를 만나 설레었던 순간, 혹은 힘든 시간을 견뎌낸 끝에 맞이한 평온한 여름까지 뭐 다양한 그런 여름에 대한 추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더위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해가 길어진 저녁 그리고 약간 선선한 바람 속에서 조금씩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작가 제니한이 했던 이야기, 모든 좋은 일, 모든 마법 같은 일은 6월과 8월 사이에 일어난다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여름입니다. 이런 것처럼 올여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찾아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기쁜 소식들, 문득 미소 짓게 됐던 작은 행복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일들, 많은 일들이 또 이 여름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오래 기억될 그런 소중한 추억들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네요.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온도 여러분들의 일상 곁에서 여러분들의 전주의 다양한 소식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올여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이어지겠습니다. 페퍼톤스 공원여행.

여기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도 갖고 있고요. 오늘은 완주에서 열리는 옥상 영화제에 대한 소식을 완주 미디어센터 안충환 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문화재단이 전주의 한지산업과 문화를 담은 기록물을 찾습니다. 전주문화재단은 오는 8월 28일까지 제1회 전주 한지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주 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대상은 전주 한지 문화축제와 관련된 기록 자료 또는 전주 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자료로 2020년 이전에 생산된 실물 기록물이어야 합니다. 수집 대상은 사진과 영상, 오디오, 필름, 테이프 등 시청각 자료를 비롯해 포스터와 리플릿, 고문서, 장부 등의 문서, 도서류, 생활용품과 공예품, 그림, 의복, 기념품 등의 박물류, 그리고 상장과 상패, 명함, 월급봉투 등 한지산업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실물 기록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료 기증자에게는 자료의 가치 평가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되며 기증증서도 함께 발급됩니다. 다만 공모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오는 9월 중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한지산업팀 063-281-155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을 위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위험 신호 알아차리기, 게임과 도박의 경계, 그리고 부모의 실제 대응법을 주제로 진행되며 일학 디지털 문화연구소 이장주 소장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교육은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실시간 온라인 플랫폼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참여 대상은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문제에 관심 있는 보호자와 지도자입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자에게는 교육 참여를 위한 줌 링크가 개별 발송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전화 227-100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사업 운영에 고민이 있는 청년들을 위한 무료 창업 상담이 마련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6월 26일 금요일 청년 이음 전주에서 6월 청년 창업 금쪽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이번 상담은 창업 전문가와의 1대1 대면 상담으로 진행되며 경영 전략과 창업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6월 25일 오후 6시까지 네이버 폼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장소는 전주시 완산구 현무 1길에 위치한 청년 이음 전주 1층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청년 일자리과 063-281-876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의 대표 세시풍속축제인 2026 전주단오가 오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덕진공원에서 일원에서 열립니다. 음력 5월 5일 단오에 맞춰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최근 새롭게 단장을 마친 덕진공원을 무대로 전통문화의 의미와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행사 기간에는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기원제를 비롯해 창포물 머리감기, 수리칫 떡나눔, 전통놀이 체험 등 단오의 세시풍속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한 낮부터 밤까지 전통예술과 문화공연이 이어지면서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행사장 곳곳에는 먹거리 부스와 푸드트럭도 운영되고요. 전주시 공공배달앱 전주 맛배달과 연계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전망입니다. 전주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달빛 에세이.

네, 옥상 달빛 에세이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인형극도 보고 한지 인형도 만들어 볼 수 있는 특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한옥마을 인형극 체험관에서 인형극도 보고 한지 인형도 만들고 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가족의 사랑과 효심을 담은 인형극 호랑바위가 오전 10시 30분에 토끼와 호랑이의 재치 이야기를 그린 호랑이님 나가신다가 오후 2시에 공연됩니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과 연계한 한지 인형 제작 체험도 마련됩니다. 체험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진행되고 참가비는 7,000원입니다. 참여 인원은 회차별 선착순 20명으로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연과 체험은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에 위치한 한옥마을 인형극 체험관에서 진행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010-8668-804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9회 전주 독서대전을 앞두고 시민 공모전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 한병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일원에서 열리는 제9회 전주 독서대전과 연계해 독후화와 독후감 인스타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 분야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책 독후화 부문과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독후감 부문, 그리고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독서대전 홍보 인스타툰 부문입니다. 독후화와 독후감은 전주가 선정한 올해의 책인 황금 고라니, 거의 다 왔어 등을 읽고 작품을 제출하면 되며, 인스타툰은 전주 독서대전을 주제로 4컷에서 8컷 사이의 작품을 제작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21일 오후 6시까지고요.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전주시장상과 문화상품권 등 부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 또는 도서관 산업과 063-230-184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장터가 열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6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노송광장에서 제7회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공동체와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됐고요. 판매장터와 체험장터, 놀이마당, 공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판매장터에서는 수공예품과 생활소품, 문구류, 놀이키트는 물론 수제 디저트와 커피, 음료 등 다양한 먹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체험장터에서는 술라임과 펜 만들기, 수달키링과 다육화분 만들기 등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한 딱지치기와 신발 던지기 등 같은 전통 놀이와 함께 팀을 이루어 단서를 잡고 범인을 추적하는 추리게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행사장에는 바이올린 연주와 난타 공연, 버블쇼 등 다양한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주 공동체 라디오도 그 자리에 함께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민생사회적경제과 063-281-282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노송광장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부스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2026년 상반기 시민 라디오 스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와 공동체 라디오의 의미를 이해하고요. 실제 라디오 방송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교육 참가자들은 방송 기획과 원고 작성, 장비 활용, 방송 운영 실습은 물론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교육도 받게 됩니다. 교육은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 총 9차시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모집 인원은 전주 FM에서 직접 방송 활동을 희망하는 전주 시민 15명이고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일부 선발 과정을 거쳐 참여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교육 장소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스튜디오입니다.
5집은 이번 주 일요일 6월 14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가능하고요. 자세한 문의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식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듣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 숲, 너는 꽃.

0: 네, 노르웨이 숲 너는 꽃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원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오프닝에 여름의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여름밤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시원한 바람, 반짝이는 별빛,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보는 영화 한편 아닐까 싶은데요. 완주에서는 초여름밤의 낭만을 가득 담은 특별한 영화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미디어센터 옥상에서 밤새 영화를 감상하는 옥상영화제 고신의 별밤 극장이 올해로 네 번째 관객들을 만난다고 하는데요. 독특한 영화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올해는 또 어떤 즐거움이 준비되어 있는지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미디어센터 안충환 센터장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또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네. 고신의 옥상 영화제, 고신의 별밤 극장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름이 조금 독특한데, 이 영화제 어떤 영화제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별빵장은, 다음 주 19일이죠?
0: 네네.
1: 다음 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열리는 무박이 옥상 영화제입니다.
0: 네네.
1: 이제 저희 센터에서 활동 중인 영화 감상 동아리 고시네라고 있거든요.
0: 네네.
1: 그분들이 주인공인 행사인데, 그분들이 직접 상영작을 선정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까지 도맡아서 하시는 아주 특별한 독립 영화 상영회입니다.
0: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고시네라 주민분들이 직접 기획하신 그런 영화제인 거네요.
1: 네네, 저기 상영작 선정부터 다 했으니까요. 운영까지. 그날
0: 네네.
1: 당일 운영까지, 행사 진행까지 다할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올해로 벌써 사회째를 맞았어요.
1: 네.
0: 이런 별밤 극장을 기획하게 된 어떤 계기와 취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아, 네. 저희 영화 감상 동아리 분들이,
0: 네네.
1: 이게 몇년전 이야기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평소에 영화를 보고 나면 항상 모여서 그 이야기꽃을 피우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날, 어느 날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분들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밤새도록, 그러니까 영화만 원 없이 보면
0: 네네.
1: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0: 네네.
1: 그래서 그게 누구의 아내나 남편이나 혹은 이제 부모나 자식이 아니라 온전한 본인 자신으로 말이죠.
0: 네네.
1: 예. 그래서 그 한마디에 다들 마음이 동해서 시작하게 된게이 별빵극장이고요.
0: 네네.
1: 첫 해에는 진짜 밤이슬 맞아가면서 새벽 5시까지 영화만
0: 오.
1: 봤던 것 같아요. 뭐 10시간 동안.
0: 네네. 그냥 툭 던진 말인데, 그게 실은 진심을 담았던 그런 말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군요.
1: 네네. 다들 같은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0: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시기가 좀 조정됐다고 알고 있어요. 늦가을에 열렸던 것이었는데, 초여름으로 이렇게 시간을 옮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아, 네. 원래 11월 한 초중순쯤에 했었는데요,
0: 네네.
1: 계속. 아, 진짜 춥더라고요. 너무
0: 그렇죠.
1: 추웠어요.
0: 네네.
1: 그리고 밤새 이슬도 맞고 소리도 내리고,
0: 그래.
1: 모닥불을 좀 피워놓고 진행을 했는데도,
0: 네.
1: 추워서, 다음에 여름에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요.
0: 네네.
1: 그리고 11월 달에 이 별빵극장이 끝나면은, 그
0: 네네.
1: 다음 달인 12월 달에 농한기영화제라고 있어요.
0: 네네.
1: 이 농한기 영화제도 독립영화 배급 상영이거든요. 그래서
0: 네네.
1: 이제 프로그램을 좀 분산시켜서 주민분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좀 해서 서로 올해는 이제 그좀 따뜻한 초여름밤의 낭만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0: 네네. 네네. 이게 여름하고 더 어울리는 그런 영화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름밤 하면 뭔가 그런 분위기하고 딱잘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1: 맞아요.
0: 근데 궁금한 게 혹시 이렇게 여름밤에 뭘 하면
1: 네.
0: 옥수수나 이런 먹을 것 이런 게좀 생각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주시나요?
1: 각자 가져오시기도 하고요.
0: 아,
1: 저희는 이제 이게 밤에 출출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첫 해부터 라면을 좀 준비해서 드실 수 있게 해놨었어요. 그래서
0: 네네.
1: 중간에 라면을 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0: 네네.
1: 신라면 끓여가지고 먹고, 그런 시간도 있고, 간단한 다과 정도? 근데 아마도 드실 것들을 좀 준비해 오시면 좋지 않을까요?
0: 네, 서로 이렇게 나눠 먹고 하는 것도 더 좋을 것
1: 네.
0: 같고요.
1: 네네.
0: 영화가 요즘에는 그냥 혼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는 그런 문화인데, 실은 영화는 이렇게 여럿이 같이 보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게 훨씬 더 좋은 영화를 더잘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이, 물론이죠.
0: 네네.
1: 뭐, 그, 저기, 같이 보는 영화의 즐거움은 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0: 네네네. 그 이번 영화제에서는 장편 영화 두편 그리고 여러 단편들이 상영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작품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관객들이 특히 주목하면 좋은 작품이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네. 그, 뭐, 유재욱 감독의 사냥들이나 이재원 감독의 미미공주와 남근킹, 뭐, 같은 재밌는 작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0: 네네.
1: 이게, 그 짧은 애니메이션부터 극영화까지, 그리고 드라마부터 블랙 코미디까지 다양한 작품이 준비되어 있어요.
0: 네네.
1: 이게 뭐, 어느 것 하나, 이제, 어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은 좀 어려울 정도로 다 흥미로운 작품들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가족들이 뭐 같이 와서 그볼수 있었겠네요.
1: 그럼요. 이게 다 이제 거의 전체 관람가여서요.
0: 아, 네네. 알겠습니다.
1: 네.
0: 뭐, 이 영화가 역시 뭐 별빵극장에서 그 저녁 때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그런 영화제이잖아요.
1: 네네.
0: 이런 별빵극장만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그 격식 없이 진행되는 게 좋더라고요. 그뭐 정말 계속 영화만 보거든요. 끝날
0: 아,
1: 때까지.
0: 네.
1: 그 앉아서도 보고 누워서도 보고 서서도 보고 텐트 치고도 보고 뭐 배고프면 라면도 끓여 먹고요.
0: 아, 그렇 좋네요. 네.
1: 네네네. 그리고 장소가 옥상인데 이게 여기가 이제 야외 상영의 낭만도 좀 즐길 수 있고
0: 네네.
1: 그리고 옥상이라는 공간이 개방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는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0: 네네네.
1: 그 공간이 주는 안정감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0: 네.
1: 저희 센터 옥상에서 조금 일찍 오시면 그 망경강의 노을도 보실 수 있고요.
0: 예.
1: 뭐 저녁에는 별을 보실 수 있겠죠?
0: 아, 영화를 보다가 이렇게 고개를 들면 별이 보이기도
1: 네,
0: 하고요.
1: 그렇죠.
0: 네, 그렇습니다. 그 센터 그 옥상인 거죠?
1: 네, 센터 옥상입니다.
0: 네. 그 가족 단위의 그 프로그램인데 또 그런 영화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는데
1: 아,
0: 어떻게
1: 네네.
0: 네네 어떤 것도 있죠?
1: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요,
0: 네네.
1: 그, 저희가, 그, 왜, 그,
0: 뭐 놀이방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1: 네네네,
0: 건가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즉,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0: 네,
1: 그
0: 그렇죠.
1: 어린 자녀가 있으면 좀 망설이게 되고,
0: 맞습니다.
1: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항상 해마다 이 행사를 할 때, 놀이방에 이제 돌봄 선생님을 좀 배치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저희 실내에 있는 상영 공간들 좀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아동 청소년들이 볼수 있는 영화를 좀 별도로 준비를 해서
0: 네.
1: 그 옥상에서는 온전하게 이제 어른들만, 물론 이제 전 연령대가 볼수 있는 영화긴 한데,
0: 네네.
1: 그래도 어른들만 이제 모여가지고 뭐좀 편하게 볼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0: 네네. 그 한창 어린 아이를 육아할 때는 아 이렇게 누가 좀 아이들 좀 맡겨주면 영화도
1: 네,
0: 한편 보고 싶다
1: 맞습니다.
0: 막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네,
1: 네.
0: 맞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어이 완주 미디어 센터가 단순히 영화를 상영하는 공간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이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그런 공간인데요.
1: 네.
0: 별빵극장 같은 행사가 지역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나요?
1: 네, 뭐 이게 그 교과서 같은 말이긴 한데 이제
0: 네네.
1: 주민들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잖아요.
0: 네네.
1: 주민들의 어떤 창의성이 이제 발현되는 그런 행사인데, 그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왜그제 공동체의 유대감도 좀 회복을 하고,
0: 네네.
1: 그 주민 주도의 문화 자체도 좀 실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빵극장이라는 게 단순히 영화를 보여주는 이제 배달 서비스가 아니라,
0: 네네.
1: 사람과 사람을 좀 이어주고, 그 마을의 활력도 좀 불어넣고, 그리고 우리 동네만의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 잔치 되기를 좀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0: 네네, 알겠습니다. 이 별밤극장 다음 주 금요일 일이잖아요?
1: 네네.
0: 네네네. 이 별밤극장을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그리고 꼭 알아두면 좋을 정보가 있으면 좀 안내해 주시죠.
1: 아, 네네. 뭐 별도의 신청 없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되고요.
0: 네네.
1: 다만 이제 야외에서 좀 늦게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그 아직은 조금 쌀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벌옷이나 뭐
0: 네네.
1: 얇은 담요 같은 거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고,
0: 네네.
1: 그리고 개인 텀블러 같은 것들 좀 갖고 오시면은 환경적으로 좀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다른 분과 좀 나눠 드실 수 있는 좀
1: 네네,
0: 음식도
1: 간식
0: 갖고,
1: 같은 거.
0: 네, 갖고 오시면 더
1: 네.
0: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이 행사가 아무래도 새벽 기준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습니다.
0: 아,
1: 네,
0: 그렇군요.
1: 그
0: 네네.
1: 부분을 좀 미리 감안해서 움직여 주셔야 될것
0: 미리
1: 같아요.
0: 뭐 이렇게 참여 신청을 해야 하나요?
1: 아니요, 아니요. 그냥 자유롭게 오시면 되고요.
0: 아, 그러면 19일 날몇 시까지 가면 될까요?
1: 저희가 8시부터 상영을 시작하거든요.
0: 네네네.
1: 네, 아마도 이제 해가 이제 막 지는 시간이 그때쯤이라 그래서 8시 상영 시작이니까 그 이전에 오시면 될것 같아요.
0: 네네. 그 이전에 19일 날, 금요일 날, 저녁
1: 네네.
0: 8시이니까 뭐한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좋은 자리를
1: 네네.
0: 찾기 위해서 또 일찍 또 가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고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완주미디어센터 안중환 센터장님 전화 연결해서 옥상영화제 고시인의 별밤극장 소식 들어봤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그 한여름밤의 즐거운 추억을 위해서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한곡 듣고 계속 이어오도록 하겠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의 소다팝.

네, 케이팝 데모헌터스의 소다팝 듣고 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옥상 영화제 다음 금요일 날 열리니까요. 가셔서 같이 영화도 보시고 다른 분들하고 함께 음식도 나눠 먹고 정겨운 시간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가 갖는 그런 매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 관련된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우리 지역에서 영화 관련된 소식 더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전주시가 전주 한옥마을에서 영화와 음식, 한옥의 정취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오는 11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시간대에 전주 한옥마을 트레디 라운지에서 전주 심야 극장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전주에서도 심야 극장이 운영되네요. 전주 심야 극장은 야간 관광 특화 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체험형 콘텐츠로요. 한옥 공간을 캠핑장 분위기로 꾸민 상영장에서 영화를 감상하며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매월 상영 작품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음식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6월 상영작은 금요일에는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 토요일에는 축구 선수 펠레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펠레 버스 오브 레전드가 선정됐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은 회차당 36명 규모로 운영되고요. 음식 패키지가 포함된 관람권은 온라인 플랫폼 마이 리얼 트립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선착순으로 영화 관람만 가능합니다. 또 영화 관련된 소식 하나 더 드릴까요? 지금 여러분들 아프리카 영화제가 열리고 있다고 하네요. 영화의 도시 전주에서 이 아프리카의 다양한 문화와 삶을 만날 수 있는 영화제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한국 아프리카 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제8회 아프리카 영화제가 오는 14일 이번 주 일요일까지네요. 전주 영화 제작소 4층 전주 디지털 독립 영화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영화제는 아프리카에 대한 선입견을 줄이고 영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사회를 소개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이어져 온 문화 교류 행사입니다. 올해 영화제는 부산과 서울을 거쳐 전주에서 마지막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전주 상영에서는 나이지리아와 르완다,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잠비아, 튀니지 등 아프리카 15개국의 작품들이 무료로 상영됩니다. 음악과 도시, 청춘, 가족, 정치, 사회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아프리카 사회 현재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12일 금요일에는 르완다 영화 킬러 뮤직의 제작자이자 작가인 마이티 포포가 관객과 만나게 되는데요. 르완다계 캐나다인 뮤지션이자 영화 제작자인 마이티 포포는 음악은 어떻게 한 나라의 이야기가 되는가를 주제로 관객과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13일에는 토요일에는요. 영화 카탄가 전갈들의 춤 상영 후에 조원희 영화 감독과 이화정 영화 저널리스트가 참여하는 시네 토크도 마련됩니다. 관람은 온라인 사전 신청과 현장 예매를 통해 가능하고요. 자세한 상영 일정은 전주 영화 제작소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여름, 이 여름에 다양한 영화들을 만나고요. 영화는 뭐 단순히 오락 즐길 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이야기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세상을 탐험하고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아프리카 영화제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볼빨간 사춘기 여름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볼빨간 사춘기 여름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여름에 관련된 이야기, 여름에 이제 초입에 들어와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무더위가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뭐 무덥다, 올 여름 어떻게 지낼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생에서 즐거운 일, 기쁜 일, 뭐 다양한 일들은 그 여름에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해가 길어진 만큼 우리의 하루도 조금 더 길어지고 있죠.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도 잠시 걸음을 늦추고 좀 좋은 음악 한 곡, 영화 한 편, 그리고 누군가와 나눈 따뜻한 대화 속에서 여름의 시작을 천천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여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상하지 못했던 기쁨일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기억될 특별한 만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여름이 끝난 뒤에도 그의 여름을 떠올리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장면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가득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으로는 이상한 계절의 한여름의 포도농장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성은이었고요.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간을 만드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의 펫케어 라이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지영이고요.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심장사상충입니다. 모기만 물려도 걸린다는데 이거 얼마나 위험한 걸까? 그렇다면 실내견은 괜찮은 걸까? 예방약만 먹이면 되는 걸까? 궁금점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반려견의 심장사상충 감염과 치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올리몰스 동물메디컬센터의 대표 원장이시죠? 곽규만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올리몰스 동물메디컬센터 대표 원장 곽규만입니다.
0: 네,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죠?
1: 네, 잘 네. 지내고 있습니다.
0: 더위 좋아하세요? 아니면 차라리 추운 게 낫습니까?
1: 저는 차라리 추운 네. 게 나은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그럼 더위 타파 방법 같은 거 있으세요?
1: 에어컨이 최고죠.
0: 현명하십니다. 건강하게 여름 나시고 또 우리 반려동물들 위해서 여름에도 애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제 심장사상충에 관한 아주 자세한 정보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심장사상충은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어떤 질병인지는 정확히 모르거든요. 우선 어떤 질병인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1: 일단 심장사상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심장에 사는 큰 기생충이라고 네.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심장 안에, 심장 안에서도 특히 이제 폐동맥 쪽에 주로 기생을 하는 기생충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장 안에 기생충이 살기 때문에 감염이 됐을 때는 상당히 감염된 강아지에서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심장에 사는 기생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네. 감염되는 경로 자체가 이제 강아지들끼리 접촉을 했다고 해서 감염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매개체인 모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왜 봄에서 여름 이렇게 좀 날씨가 따뜻해지는 시점에서 심장사상충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이쯤 돼서부터 이제 모기에 물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모기로 외계가 돼서 전염이 되다 보니까 모기가 나오는 시점부터는 좀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이 시점에 심장사상충에 대한 예방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중요성을 띠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모기라는 게 모든 모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1: 모든 모기에 물려서 감염이 가능하긴 한데요. 네네. 결국에 이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심장사상충에 감염된 강아지를 모기가 물고요. 아하. 그 모기가 다시 우리 집 강아지를 물었을 때 예, 예.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유충이 감염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0: 근데
1: 같습니다.
0: 근데 그 유충이 아까 말씀하신 심장까지 그 기생충이 가는 거예요?
1: 유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린 기생충이라고 네, 네. 보시면 되시고 네. 어린 기생충이 제 몸 안에 이제 강아지 몸 안에 감염이 됐다. 모기를 통해서 감염이 됐다라고 하면 이 어린 기생충이 이제 자충 단계를 거쳐서 네. 성충까지
0: 그렇겠죠?
1: 크겠죠? 네. 이제 보통 기간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충분히 큰 상태로 이제 심장 안에 기생을 하게 되는 거고 네. 이제 그 유충이 여러 개가 이제 커서 이제 암컷 성충과 수컷 네. 성충이 만나게 되면 계속 새끼를 낳겠죠. 아.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심장사상충 마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라고 네. 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위험한 질병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모기에 의해서 감염되는 게 심장사상충이다.
1: 네, 맞습니다.
0: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거의 산책을 하지 않는 우리 강아지는 실내견이니까 괜찮겠지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요즘은 뭐 엘리베이터 타고 고층 아파트까지 모기가 올라오니까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산책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네. 아니라 모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강아지라면 누구나 다 심장사상충에
0: 감염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1: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산책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모기에 물릴 수 있는 환경인가 아닌가. 근데 저희 집에서도 사실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모기가 들어와서 뭐 자다가도 네. 나도 모르게 물리기도
0: 사람
1: 하고
0: 사람 옷에 붙어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1: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가 뭐 산책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보다는 모기가 활동을 하는 계절에는 심장사상충 예방을 무조건 해주신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는 게 편하실 것
0: 그렇군요.
1: 같습니다.
0: 그렇다면 일단 증상이 어떤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1: 일단은 증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충 단계에서는 거의 증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네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기가 강아지를 물게 되면 유충 상태로 감염이 되는 건데요. 유충 상태에서 자충이 되고 성충이 될 때까지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증상 같은 게 없습니다.
0: 거죠?
1: 증상이
0: 네.
1: 없는데 이제 폐동맥 안에서 심장사상충들이 크고 그리고 나서 마릿수가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네. 폐동맥의 압력이 높아지게 돼요.
0: 아하.
1: 그러면서 심장 사이즈도 커지게 되고
0: 네네.
1: 그러면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는 게 기침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심장 폐동맥 압력이 커지고 그로 인해서 심장 압력이 점점 높아지게 되면 심장이 그 위쪽을 지나가고 있는 기도에 압박을 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기침 증상으로 보통 시작이 되고요. 또 심장 안에 여러 마리의 기생충이 좀 감염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심장이 뛰는데 굉장히 좀 무리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조금만 운동을 해도 아이가 숨이 차해요라고 좀 너무
0: 헥헥거리거나
1: 헐떡임 네. 이런 것들이 좀 심해진다라고 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네.
1: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치료가 되지 않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폐 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0: 네네.
1: 나중에는 복수가 차기도 합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는 날씨가 더워지니까 당연히 산책하면 더 많이 헥헥거리고 이제 헐떡이니까 더워서 그런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1: 그런데
0: 노령견은 더 그게 또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1: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심장사상충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게 이제 기침, 감기,
0: 네.
1: 목을 좀 힘들어한다. 기관지 쪽을 좀 힘들어하는 증상이
0: 네.
1: 첫 번째고 운동했을 때 좀 헥헥된다. 이런 증상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아이가 정말 심장사상충에 감염이 된 건지
0: 네.
1: 아니면 단순하게 심장병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를 정확하게 간별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사실은 병원에 한번 내원을 하셔서 정확하게 심장사상충 감염이 된 건지 아니면 원래 노령성인 건지
0: 네.
1: 아니면 단순하게 심장이나 기관지 질환으로 인한 건지를 좀 간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아까 기침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 네.
0: 기침의 양상이 감기하고 좀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이랄지 이런 게 있을까요?
1: 물론 이제 저희 수의사들이 청진을 했을 때는 미세하게 다른 점이 있기는 한데
0: 우리는 구분을 못 하겠군요.
1: 사실은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기침 양상만 가지고
0: 네.
1: 사실은 우리 아이가 어디가 아픈 건지 심장 때문인지 어떤 단순하게 기관지염 때문인지를 사실은 간별하기가 쉽지는
0: 네.
1: 않은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충분히 쉬었는데도 헐떡거리는 게 계속되고
1: 맞습니다.
0: 기침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하는 게 이게 며칠간 이게 계속된다.
1: 며칠간 계속되기도 하고 간헐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0: 네.
1: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한번 병원에 한번
0: 네.
1: 와보셔서 사실 병원에 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진단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0: 네네,
1: 그래서
0: 그렇죠.
1: 저희가 뭐 사실은 심장사상충이 진단하는 것도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
0: 어떤 검사를 합니까?
1: 저희가 보통 키트 검사를 하거든요.
0: 네네.
1: 키트를 했을 때 저희 코로나 옛날에 감염됐을 때 키트 찍으면
0: 네.
1: 두 줄이면 양성, 한 줄이면 음성처럼 마찬가지로 심장사상충이 검사를 할 때는 저희가 이제 피를 좀 뽑아요. 피를 좀 뽑아가지고 피를 좀 떨어뜨려가지고 두 줄이 나오면 양성이고
0: 네.
1: 한 줄이 나오면은 음성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검사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성충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디텍을 하는 키트가 대부분이거든요.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만약에 성충이 되지 않은 상태, 예를 들면 유충으로 감염이 돼서 자충이 됐어요. 자충이
0: 네.
1: 되고도 아이가 성충이 됐는데 성충이 몸 안에 있을지언정 그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지 않는 단계에서 검사를 할 때는 뇌가 현 시점에서 심장사상충에 비록 감염이 되었지만 키트에서는 음성이 나오는 네. 그런 의학적인 용어로 위음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감염이 되었지만 검사를 통해서는 음성이 나오는 경우도 좀
0: 아, 코로나도 사실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1: 많이 많이 있습니다.
0: 아직 잠복기일 때는 이게 맞습니다. 음성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며칠 있다 다시 해보자 이런 경우 있잖아요.
1: 네, 그래서 사실은 정기적으로 사상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여부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너무나 명백하게 좀 심장사상충이 의심이 되는데 네. 음성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재검을 통해서 확진을 받기도 하고요.
0: 네.
1: 대부분 저희가 이제 초음파를 보게 되면 심장사상충들이 초음파로 관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0: 네.
1: 근데 사실은 심장 초음파로 관찰이 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키트에서 양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0: 그렇겠네요.
1: 크거든요. 이제 키트에서 양성이지만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좀 초기인 경우나 아니면 수컷들만 좀 있는 경우에는 좀 간혹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마리수 자체가 많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큰 성충들이 많이 없는 단계다 보니까 심장사상충을 심장초음파상으로 확인을 하기도 어려운 시점이 좀 있습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0: 가지 종류가
1: 아,
0: 있습니다.
1: 그러면 그래서 그 어떤 약을 썼는지에 따라서 어떤 건 6개월, 어떤 건 1년 이렇습니까?
0: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주사로 맞는 경우가 있고요. 네. 아니면 저희가 먹는 약 형태로 한 달에 한 번 먹는 경우가 있고 네네. 아니면 목 뒤에 바르는 걸로 바르는 약 형태가 있거든요. 근데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주사로 맞는 건데 1년에 한 번 맞으면 효과가 1년 동안 유지가 돼서 네. 그건 딱 심장사상충만 예방이 아하.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먹는 약 형태도 많이 나와 있고 바르는 약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도 종류에 따라서 딱 심장사상충만 되는 것들이 있고 심장사상충이랑 외부기생충이 좀 같이 되는 것들도 네.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장단이 있어서 내가 좀 병원에 좀 자주 가기가 좀 어려운 형편이다라고 네, 네. 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 걸 통해서 예방을 하셔도 되시고요. 우리 아이는 평상시에 심장사상충뿐만이 아니라 좀 풀밭도 많이 들어가고 좀 네. 외부기생충도 같이 좀 되는 걸 원하시는 경우에는 그 바르는 거나 먹는 걸 통해서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것도 좀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외부기생충이 예방이 되는 범위가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외부기생충에서도 예를 들면 뭐 진먼지 진드기가 일부 예방이 되는 제품들도 나오고 네. 있고요. 뭐 그렇지 않은 제품들도 나와 있어요. 물론 가격 차이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 아이가 만약에 심장사상충 예방도 원하고 우리 아이가 산책도 자주 나가서 다른 외부기생충도 원하고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일부 알러지,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가 네. 있어서 알러지 예방도 좀 원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제품을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종류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어떤 제품이 맞는지는 뭐 인터넷 검색해보셔도 되시고 아니면 근처 병원 가셔가지고 네.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해보시면 어떤 제품이 우리 아이한테 맞는지 충분히
1: 아니면 이렇게도 하나요? 아이가 약 먹는 걸 너무 싫어해서
0: 네네
1: 진짜 약 먹이는 게 너무 힘든 강아지는 주사를 선택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나요?
0: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주사를 그렇게 크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1: 네.
0: 일단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좀 부작용도 좀 심하기도 하고요.
1: 그래요.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주사를 이렇게 루틴하게 쓰고 있지는 않고 네. 사실은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 위주로 그렇군요. 좀 처방을 하고 있는데
1: 네.
0: 우리 아이가 뭐 먹는 약을 정말 맛있게 잘 먹는다라고 하면 사실 먹는 약이 가장 간편하기도 하고
1: 네.
0: 좀 부작용도 좀 적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먹는 걸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간혹 구토를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1: 네.
0: 이런 아이들은 이제 발라주는 약을 좀 쓰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좀 바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바로 바르고 난 이후에 바로 샤워를 한다거나 아니면 같은 동격견이 그 바른 부위를 핥아먹는다거나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시고
1: 네.
0: 바르다 보니까 완전히 흡수되기 전에 이제 보통 강아지들이 병원에서 안고 가시는데
1: 네.
0: 뭐 보호자한테 그게 묻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호자 옷에 묻어서 흡수가 100% 다 안 되는 경우도
1: 네네.
0: 있고 해서 맞는 상황에 따라서 좀 적절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요즘은 뭐 워낙 이 폭염 뭐 이런 거 일반화가 됐고요.
0: 네네.
1: 겨울철에도 모기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겨울엔 안전하겠지 안심할 게 아니고 그냥 연중 이렇게 아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어야 되는 약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0: 실제로 저희가 1년 내내 먹이시는 거를 가장 권장드리기는 하지만
1: 네.
0: 최근은 아니고 보호자가 생각이 나는데 그분은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네 달 안 먹이시고 나머지는 8달은 쭉 먹이시던 보호자였는데
1: 네.
0: 저도 사실은 모기가 없는 계절에는 안 하고 모기가 좀 있는 계절에는 대부분 하셔서
1: 네네.
0: 심장사상충이 아닐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봤었는데 되게
1: 네.
0: 운이 안 좋게도 11월 달에 모기에 물렸던
1: 아이쿠.
0: 거죠. 아마 그건 제가 예상을 하는 건데 11월 달쯤에 사상충을 하지 않는 시점에 모기에 물려서 그것이 커버리는 거죠. 이미 커버리고 네 달 동안 좀 어느 정도 큰 상태에서 다시 사상충을 시작을 하셨어요.
1: 네네.
0: 그런다고 하더라도 사상충 성분이 어떤 거냐면 제가 아까 모기에 물린다라고 하면 모기가 유충 상태로 감염이 되는 거예요.
1: 네.
0: 유충이 자충으로 크고 자충이 성충으로 되는 건데 사실 성충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상충 약은 아이가 어렸을 때 유충 단계에서 감염을 막는 거다 보니까
1: 네.
0: 아이가 이미 감염이 11월 달에 돼서 4월 달에 다시 심장사상충을 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만약에 성충까지 그렇죠. 자라버렸다라고 하면 네. 그 이후에 8달을 열심히 발라주신다.

0: 라고 하더라도 성충이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미 보호자분께서는 나는 한 달에 1년에 8번 정도 발라서 사상충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미 자라버린 성충은 사상충약을 아무리 바른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거죠.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충이 다 컸을 때는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는데요.
1: 네네.
0: 개체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심장사상충이 또 마찬가지로 유충상태의 자충, 성충을 거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상충약을 계속 바름으로써 개체수가 더 늘어나지 않는 효과는
1: 그렇죠.
0: 있겠죠.
1: 그 효과는
0: 그
1: 기대할
0: 효과는
1: 수 있지만.
0: 있지만 이미 감염이 된 성충을 네. 죽일 수는 없고 이런 경우에는 성충 치료를 따로 받아주셔야 되실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그러면 그 조금 전 그 예를 든 강아지는 그래서 성충 치료를 잘 받아서 지금은 괜찮습니까?
0: 아, 네. 괜찮습니다.
1: 네.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그렇게 성충 이미 자라서 다 감염이 된 걸 확인을 하면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걸립니까? 치료 완치까지는?
0: 사실은 심장 사상충도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성충이 있기는 하지만 성충이 몇 마리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통 1기라고 해요.
1: 네.
0: 근데 이제 성충의 개수나 성충 마리수, 성충 마리수나 성충이 폐동맥 안으로 들어가서 압력을 얼마나 높이는지 그리고 그 압력으로 인해서 정말 전신적인 영향이 있는지 염증 상태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기수가 보통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중간에 전혀 사상충 예방을 하지 않고 감염된 상태에서 시간이 좀 오래 지나면 계속 심장사상충의 마리수가 폐동맥 안에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1: 네네.
0: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제 4기까지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상충 치료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사상충이라고 하는 게 내 몸 안에서 심장 안에 살고 있는 기생충이잖아요. 약을 세게 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사상충이 바로 죽어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생충이 안 그래도 혈관 안에 있다가 사상충이 죽으면 바로 힘을 못 쓰겠죠.
1: 네.
0: 그러면서 혈관을 바로 막아버리게
1: 어허.
0: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뭐 심근경색이나 뭐 혈전
1: 네,
0: 이런
1: 네.
0: 문제들로 인해서 당연히 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장사상충에 감염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심장사상충 기수에 따라서 약을 몇 번을 써야 될지 주사를
1: 네.
0: 주사제를 맞고 매일매일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치료 기간이 짧게는 뭐 3개월에서 길면은 뭐 1년, 2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수가 몇 기인지를 심장 초음파를
1: 네.
0: 통해서 심장 사상충이 폐동맥에만 있는지 폐동맥에 영향이 폐동맥으로 인한 영향이 전신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상충이 있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그 유충들이 몸 안을 계속 돌아다니고
1: 네네.
0: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이게 되면 혈전이 생겨요. 그렇게
1: 네.
0: 되면 그런 것들이 뭉쳐서 그러니까 뭐 그런 유충 찌꺼기들이 뭉쳐서 혈전이 되고 그런 혈전이 심장을 막으면 심근경색, 뇌를 막으면 뭐 뇌경색 이렇게
1: 네.
0: 되겠죠.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수에 따라서 치료 기간은 뭐 정말 3개월에서 1년 동안
1: 네.
0: 꾸준하게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1: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0: 그리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폐동맥에서 사상충을 직접 꺼내기도 해요.
1: 그래요?
0: 그래서 심장 왜 그러냐면 너무 폐동맥 안에 마리수가 너무 많게 되면
1: 네, 네.
0: 이로 인해서 혈전 수치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염증
1: 약으로는
0: 수치도
1: 약으로는 또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0: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1: 네.
0: 물리적으로 최대한 심장 사상충을 제거한 이후에
1: 네.
0: 치료를 진행을 하는데 이것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심장을 직접 열어서 폐동맥 안에서 심장 사상충을 직접 꺼내는 경우도 있고요.
1: 네, 네.
0: 아니면 이렇게 몸 안에 있는 정맥을 타고 가서 심장까지 이렇게 타고 가요. 그래서
1: 개복하지 않는
0: 개복하지
1: 거잖아요.
0: 않고 저희가
1: 네.
0: 목 쪽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깊이 심장까지 따라갑니다. 심장까지 따라가서 폐동맥 안에 있는 폐동맥까지 가서 폐동맥 안에서 심장사상충을 직접 낚시한다고 하죠.
1: 네네네.
0: 직접 꺼내서 네. 이렇게 바깥으로 꺼내는 시술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몇 기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시술적으로 하기도 하고 수술적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과적으로 약만 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 마찬가지 어떤 병이든지 간에 이게 중증도가 어느 정도냐,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처럼.
0: 네, 맞습니다.
1: 반려견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먹이고 있어요. 근데 네네. 깜빡 잊은 거예요. 그러면 바로 위험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시 또 이 리듬을 찾아야 될까요? 약 먹이는 리듬을?
0: 그냥 생각나신 한 달이 네. 좀 지났다라고 네. 하면 내가 일주일 늦었네라고 하면 네. 일주일 후라도 바로 해주시면
1: 네.
0: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완전히 지난달 한 달을 까먹었어요. 그래도 바로 또 먹이면 괜찮아요.
0: 바로 먹이시는 게 훨씬 네. 추천이 되죠. 어쨌든 감염이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네. 유충 단계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심장사상충을 발라줌으로써 유충이 바로 죽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좀 성충까지 되는 과정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만약에 놓쳤다 그러면 아는 순간 바로
0: 네 그렇게 해주시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1: 약을 먹이거나 발라주거나 하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예방약 날짜 챙기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리고 아이의 상태를 잘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호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치료하는 중에 산책도 제대로 시킬 수가 없고 안정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0: 맞습니다.
1: 정말 그런가요? 정말 운동도 시키면 안 되고 산책도 하면 안 되고 그런 건가요?
0: 사실은 이제 치료 과정에서는 네. 몸 안에 있는 사상충들을 서서히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죽은 심장 사상충들이 어떻게 보면 폐혈관을 막거나 다른 일반적인 혈관을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호흡도 빨라지고 그러면서 네. 폐혈관에 훨씬 더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치료 기간 중에는 산책을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1: 그럼 아예 실내 배변은 절대 안 하는 강아지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나가서 배변만 하고 바로 들어와야 될까요?
0: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시지만 네. 그래도 이게 내가 몸이 심장 박동수가 좀 빨라지는 상황을 좀 막아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1: 조심해야 된다,
0: 그래서 그냥 서서히 우리 네. 아이가 산책을 하면서도 그렇게 흥분하지 않고 예. 좀 예민하지 않다라고 하면 뭐 가벼운 산책 정도는 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는데, 예를 들면 다른 강아지나 사람을 보고 굉장히 좀 흥분한다던가 그렇게 심박수가 좀 네네. 빨라지는 환경, 아니면 굉장히 더운 날씨 이럴 때는 네. 아무래도 산책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치료를 늦게 시작하면 당연히 위험도도 높아지겠죠?
0: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1기, 2기, 3기, 4기가 되는데 네. 치료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제 심장 사상충의 마리수가 늘어나면서 폐동맥 압력을 높이기 때문에 네. 폐동맥 압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폐수종의 위험성이 좀 네네. 커지는 거기도 하고요. 한번 넓어진 폐동맥 압력, 높아진 폐동맥 압력을 줄이는 게 또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영구적인 손상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후에 치료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늦어진 심장사상충 치료가 늦어진 아이들은 평생 또 심장약을 먹어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치료를 적기에 빠르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그런데 네. 원장님 입장에서 참 답답한 경우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워낙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가 넘치다 보니까 뭐 이 음식 먹이면 좋아진다, 이거 하면 좋아진다,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범람하잖아요.
0: 사실은 뭐 어떤 음식과 관계는 없습니다. 사실은
1: 그 이 심장사상충은
0: 정말 네. 모기에 물려서 감염이 네. 되는 거기 때문에 모기가 물릴 수 있는 계절에 사실 예방만 잘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심장사상충이다 아니다를 사실 많은 정보가 있겠지만 인터넷에서 나온 정보만 가지고는 심장사상충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1: 없죠. 검사 외에는
0: 맞습니다.
1: 없으니까요.
0: 그래서 좀 정확하게 네. 우리 아이가 기침을 한다든지 네. 좀 헐떡거림이 좀 심한다든지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면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꼭 네.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겠죠. 한 달에 한 번씩 심장사상충 발라주시는 게 크게 어려운 일 아니니까 네. 예방에 먼저 신경을 써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게 무슨 소형견, 대형견 이것도 상관이 없겠네요. 모기에 감염되는 거니까.
0: 아, 그렇죠.
1: 그렇죠. 그냥 뭐 털이 예를 들면 그 비숑 프리제 같은 경우는 털이 굽실굽실해서 모기에 잘 안 물릴 것 같으니까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전혀 상관없겠네요.
0: 아, 그렇죠. 뭐 꼭 뭐 털이 없는 부위도 물릴 네, 수가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우리 아이가 모기에 물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예방을 해주시면 좋으실 네.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심장사상충 얘기 쭉 해봤는데 끝으로 보호자분들께 이건 정말 중요하다. 놓치지 마시라.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0: 사실은 심장사상충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와도 상관이 없고 뭐 종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모기가 있으면 누구 어떤 강아지라도 감염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방만 해주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우리 아이를 위해서 심장사상충 바르는 거 잊지 마시고 뭐 매달 1일, 5일 이렇게 정해주셔서 심장사상충 예방만 네. 해주시면은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열심히 네. 예방약만 발라주시면 좋으실 네. 것 같습니다. 네.
1: 예방이 가장 좋은 약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보호자들이 가장 또 명심해야 될 부분이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뭐 날짜를 놓쳤다 하더라도 네. 얼마든지 놓친 그 순간에 뭐 일주일이 늦었건 한 달이 늦었건 간에 그 순간에 또 바로 실천하면 되는 거니까
0: 네,
1: 너무
0: 맞습니다.
1: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검진, 진단을 받아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오늘 우리 곽규면 원장님과 함께 반려견의 심장사상충 감염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쭉 나눠봤습니다. 결국에는 보호자의 관심 그리고 관리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반려동물의 건강은 결국 보호자의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말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펫케어 라이프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그만 줄이겠습니다. 곽규만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진행의 저는 이재영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녀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 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시간이 가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라는 말을 하지요. 6월도 중순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게 100일 남짓된 손녀딸이 있는데요. 아기가 크는 걸 보면 세월이 천천히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사 시름을 잊게 하는 그 모습을 오래오래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지요. 배낭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지난주 설자한과 목인곤 야갸스님은 김무원의 손에 쓰인 독이 묻은 글씨를 누가 썼는지 찾아내려 하나 김무원을 통해 그 범인이 누군지 듣지 못하고 김무원은 딸 사나에게 사랑의 말을 남기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은 147쪽부터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 이어지겠습니다. 신라 사람들이 남녀 가리지 않고 양손에 여러 개의 반지를 끼는 것을 좋아해 처음에 놀랬었지. 그래? 자네는 왜 끼지 않나? 유학 시절 다 팔아먹고 나서 새로 장만하는 것을 잊었네. 이 반지들엔 글씨가 없지만 끼고 있는 반지를 이용해 독을 묻힌 게 아닐까? 은근슬쩍 만지거나 잡는 척하면서 인곤의 말에 자은은 반지로 독을 묻히는 동작을 상상해 보았다. 독근 오르는 몸에 닿게 하기는 쉬웠겠지만 자기 자신이 독에 닿는 걸 어찌 막을 수 있었겠나? 그리고 반지는 폭이 너무 좁지. 조금 더 큰 물건이었을 거야. 자은이 고개를 젓자 인곤도 곧바로 수긍했다. 괜히 한번 말해보았네. 그래도 한 가지 수수께끼는 풀렸군. 처음부터 이상했어. 글씨의 위치가 손바닥에 글씨를 쓰려면 정중앙에 오목한 곳에 쓰기 마련이네. 그런데 독군어른의 엄지 아래 힘을 주는 볼록한 곳에 글씨가 있었지. 꽉 쥐거나 누르거나 미는 물건인 걸까? 독이 색이 없다 해도 동물이 묻었을 때 티가 나지 않으려면 아주 옅은 물건도 아니겠지. 좁지 않고 옅지 않고 글씨가 새겨진 무엇. 아, 그게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자은이 답을 찾지 못하고 알차 인곤이 못된 표정을 했다. 야갸스님의 도움을 받아 추리니가 지울님, 옥환님, 두섭님, 기찻님이라면 그들을 한번 휘저어보면 어떻겠나? 어찌 휘저으려고? 이번엔 사느님을 통해 아버님의 약조대로 집과 모든 걸 시주해야 한다고 호소하라고요?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데 아버지가 지나치셨어요. 사나는 당황해 했다. 진정으로 그리 여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말을 던져 가족들이 오는 거지요. 듣고서 그래 그러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돌이킬 수 없어지는 게 아닐까요? 야갸스님 앞에서 그러기가. 그만큼 큰 결정에 곧바로 모두의 뜻이 모일 리 없고 야갸스님도 냉큼 집과 금부를 가져가실 분으로는 보이지 않더군요. 자은의 말에 사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야갸는 받기로 했던 것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독군의 안위를 우려해서 온 것일 뿐 이 일이 끝나는 것을 지켜볼 바깥의 눈 적당한 선에서 물러날 것이었다. 사나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거짓말하는 게 맞을지 망설이는 듯 생각에 잠겼다. 소매 끝으로 나온 손가락에 사나의 어지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듯 볼에 닿았다 턱 밑으로 미끄러졌다. 지금 슬픔보다도 저를 울게 하는 것은 형제들에게 곤두서고 마는 의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거둘 수 있다면 뭐라도 해야겠지요. 네, 할게요. 저는 자은공을 믿어요. 그 믿음에 답하지 못할 것이라면 신라의 땅에 돌아와서는 안 되었다고 자은은 속으로 생각했다. 사나의 눈가는 붉어진 채였지만 눈 자위는 희고 맑았다. 사나를 두고 바다를 건너려 했던 원래의 자은에게 새삼 감탄하게 되었다. 뜻이 그렇게까지 굳었구나. 어쩌면 사나를 위해 건너려 했을지도 모른다.
돌아와 무엇이라도 되어서 산하를 얻으려고.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곤이 넙죽 엎드렸다. 망설인 것 치고 산하는 맡겨진 역을 제대로 해냈다. 온 집안 사람들이 모여 고개를 숙이고 있던 방 한가운데에 앉아 한 바퀴 둘러보며 시선을 끌어모았다. 꼿꼿이 앉은 채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의 약조를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말했다. 거짓말을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의 미숙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짧게 말했지만 단단한 태도 때문인지 진심으로 보였다. 사정을 알고 보는 자은과 인곤도 놀랄 정도였다. 흉하고 불길한 방식으로 돌아가신 이상 더더욱 이 집을 사천왕사의 말사로 바쳐 아버지의 명복을 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벌써 꿈자리가 사납습니다. 온갖 악귀들이 그림자 속에서 아버지의 혼을 노리고 있는 것만 같아요. 갈퀴발로 아버지를 저 아래로 끌어가려고 도사리는 것들이 아른아른합니다. 산하는 호소 끝에 울먹였다. 울고 싶은 속내만큼은 진실일 것이었다. 좌중이 조용한 가운데 연난이 입을 열었다. 어떤 뜻인 줄은 알겠는데 그럼 우린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사나요? 다 같이 머리를 깎나요? 어린 자식들까지 끌고요? 기찬이 말리듯 연난의 팔을 잡자 연난이 그 팔을 밀어냈다. 두려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니

두섭의 말을 끊자 두섭이 중봉을 바라보았다. 우린 매초성에서 토끼님을 구했다고 여겼지. 해요가 길을 내고 내가 눈을 잃고 자네도 피 흘렸고 다른 모든 이들이 죽었어도 그래도 독구님과 지울님을 구해 돌아왔다고 그러니 되었다고 부하된 자로서 모자람이 없었다고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구하지 못했어. 우리가 구해온 것은 껍데기였어. 몸만 남은 사자였어. 우리는 끔찍한 짓을 했어. 독구님을 위한다면서 독구님의 마지막 지시를 행하지 않았어. 독구님은 대체 어떻게 매일 우리를 견디셨을까? 자네의 멍청한 면상과 내 시든 면상을 주인을 저버리고 주인의 이름에 똥칠한 수족을. 두섭이 말이 끝나자마자 중봉이 두섭을 향해 주먹을 내질렀다. 두섭은 피하지도 않았다. 그대로 맞아 뒤로 벌렁 쓰러졌다. 쓰러져서도 계속 말했다. 독구님과 우리는 하나였는데 우리가 독구님을 구함으로써 더 이상 하나가 아니게 되었어. 그곳으로 함께 쓰러졌더라면 육도 어디에서도 풀리지 않았을 결속을 우리 둘이 마구잡이로 풀어헤친 거야. 독구님은 뭐가 되었나? 그저 따르던 이들을 희생시킨 흔해 빠진 장수가 되었지. 죽은 자들은 뭐가 되었나? 함께 가자는 말에 속은 머저리들이 되었지. 자네와 내가 모두의 뜻을 더럽힌 바람에 독구님께 억지로 안겨진 생은 오로지 지옥이었어. 길이 있었는데 어떻게 길을 택하지 않나? 거기 길이 있었는데 자네 아들 해요가. 중봉이 울부짖었다. 그 아이인 전장 내내 지울님만을 보았지. 그랬지 않습니까, 지울님? 두섭이 지울을 향해 여전히 누운 채로 고개를 꺾었고 지울은 대답 대신 작은 신음을 흘렸다. 해요의 이름이 다친 몸에 고통을 상기시킨 것처럼 두섭은 웃으며 천장을 향해 계속 말했다. 차라리 독구님이 정말로 흔해 빠진 장수여서 지나간 날을 한번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죄다 잊고 융성하는 신라를 만끽하며 손주들 재롱이나 즐기셨더라면 죽은 몸들이 천년왕국의 초석이 되었다고 발판 삼으셨다면 그럼 두섭자는 그것대로 원망했을 거야. 중봉의 고둠은 두섭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도 지금처럼은 아니었을 거야. 가끔 금당에서 독구님 곁에 앉아 있을 때면 어느 순간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시야에 독구님이 계시지 않으면 바로 기척이 사라져버렸지. 가슴이 덜컥하여 독구님이 거기 계신지 확인해야 했어. 고개를 돌리면 계시긴 했지. 눈길이 얽혀야 마땅한데 얽히지 않는 완전히 비어버린 독구님도 독구님이라면. 자네가 독구님을 해하였나? 자네였나? 중봉이 두섭을 올랐다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그대로 두면 목을 졸라버릴 기세였다. 머릿속으로는 그려보기는 했지. 그 녹아내린 듯 흉한 금불들 앞에서 독구님을 찌르고 나도

0: 찌르면 덕구님이 외려 기뻐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나도 이른 과거에 잠겨버리는 쪽을 택했네. 앞서 이끌던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멈춰서면 뒤따르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방향을 바꿔 꼬리가 틀 수밖에 없지. 장은은 인곤에게 눈짓으로 물었다. 두섭이 언제부턴가 내내 무언에게 가지고 있었을 반감이 도구로 손을 뻗게 했을까? 인곤이 흥미롭다는 얼굴을 했다. 중봉이 다 지겹다는 듯 두섭을 바닥에 던졌다. 두섭은 느리게 몸을 일으켰지만 흐트러진 옷과 머리를 정리할 의사는 없어 보였다. 이 남자도 무언가를 놓아버렸다. 자은은 판단했다. 기찬이 두섭에게 다가가 옷의 뒷부분을 매만져 주었다. 몇몇이 안도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딸린 입이 많아 이 집을 통째로 바치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불가에 귀의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언약을 일부나마 지키겠습니다. 함께 싸웠던 나이 많은 가신들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을 담담히 보고 있던 지율이 결심한 듯 약야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형님! 기찬이 당황해했다. 뭐라고요? 옥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부인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방금 내린 결정인 듯 했다. 내가 있어봤자 내게 집만 되겠지. 지율이 기찬에게 말하고 미안하다는 듯 옥하에게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여전히 막 꺾은 꽃처럼 생생하고 어여쁘니 나보다 나은 일을 다시 만나오. 그 말은 참되게 들렸지만 옥화는 입술을 꽉 문 채 방을 나가버렸다. 오라버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지금 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지율의 말에 당황한 사나가 그를 만류했다. 이어 옥화가 나간 문 밖을 바라보았다. 여기서 지율을 말려야 할지 옥화를 따라 나서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연난이 사나에게 곧 자기가 가보겠다고 작게 이야기했다. 잠시 숨쉴 틈을 주고 가겠다고 자신이 초래한 혼란에 초연한 채 지율은 흉금을 털어놓았다. 사나야, 네가 보기에는 급히 정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아니란다. 입 밖에 꺼낸 적은 없지만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다. 아버지가 더 불심이 깊으시니 나서지 않았을 뿐 나도 언제나 남은 생을 매초성에 두고 온 이들을 기리는데 써야겠다고 마음먹고 그때 두두두두두 하고 마루를 뛰어오는 소리가 났다. 이어 지율 등 뒤에 장지문이 박살나더니 장검을 든 옥화가 그대로 지율을 내리쳤다. 누가 나서 말릴 새도 없었다. 저대로 당하는구나 싶었는데 지율이 몸을 일으켜 얼른 피했다. 검끝이 바닥을 험하게 쳤다. 옷! 옷! 옷! 여기저기서 의아해하는 목소리들이 들렸다. 지율이 혼자 일어서서 날래게 피하는 것이었다. 다친 곳이 없는 사람처럼 아이고! 인군이 크게 단식하며 자은을 돌아보고는 자은이 전혀 놀라지 않는 듯 하자 속삭여 물었다.
1: 자넨 알고 있었나? 도끄님이 돌아가시던 자리에서 지율님이 기찬님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보고 말았네. 누구의 부축도 없이 일어서서 그 화를 났지. 경황이 없던 때 지울님이 실수한 것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한 줄 알았네만 내가 보았을 때 오카님도 보았나 보군. 자은이 작게 대답했다. 그런 순간 내 절도 보았군. 모두 떠악한 채 했는데 오카가 울부짖었다. 움직일 수 있을 줄 알았어. 칼자루를 고쳐 잡은 자세가 독군의 맏며느리 다웠다. 부축을 해줄 때 예전처럼 몸이 실리지 않기에 깊은 밤에 방을 건너가면 잠결에 크게 뒤척이기에 나온 줄은 내 알고 있었어. 아, 형님, 일단 칼을 내려놓으세요. 연난이 오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오카가 매섭게 거부했다. 뿌리친 것도 밀친 것도 아니고 눈빛뿐이었지만 연나는 기세가 눌려 바로 물러섰다. 어떻게 좀 해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하듯 이 사람 저 사람을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오늘 밤도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성공한 사람이 아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라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처럼요. 좋은 생각하시며 잠자리가 평안하시길 바라면서 저 다민이 물러납니다. 함께 하신 방송은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전라북도 전주 권역에서 FM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며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2024년 2월 14일에 개국했는데요. 방송국의 위치는 전주역 근처에 소재하고 있으며 방송 심의를 준수하는 정규방송입니다. 오늘 전주 FM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앞으로는 지금 듣고 있는 채널 FM 93.5MHz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채널 고정 기억해주세요. FM 라디오 주파수 93.5MHz입니다. 전주 FM이 기존에 들으셨던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청취 방법은 같지만요.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의 진행자와 제작자는 전주 전북 지역의 다양한 시민과 다양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보통은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 대다수가 청취자였다면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시민이 우리가 청취자도 될 수 있고 직접 방송하는 진행자도 될 수 있는 시민과 공동체에게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공공성과 공익성, 시민의 참여성과 주체성, 문화적 다양성,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은요, 동네 이웃, 우리들의 일상 이야기와 지역 의제, 현안, 정보, 시사 토크, 그리고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 문화 예술, 문화 행사 소개, 지역의 재난 재해 방송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거나 방송하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의 청취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요.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신 후 구독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실시간 방송 청취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와 기타 내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기억해주세요.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방송국 위치와 홈페이지, 유튜브, 전화번호 등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음악과 함께하는 방송 시간입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보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안녕하세요. 한종 동해 라디오 사회자 유아신입니다. 반갑습니다.
1: 大家好,我是中文主持人李佳玉,很高兴和大家见面。
0: 오늘은 치아 건강과 외국인 다문화 진료 이야기를 조금 더 따뜻하고 가까운 시선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1: 今天这期节目呢,我们想要聊的不只是怎么治疗牙齿,也是在看牙齿这件事情背后,很多人都会经历的紧张,犹豫, 到最后的安心的过程.
0: 오늘 이 시간에 저희는 단순히 치과 이야기를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불안을 털어주고 누군가의 미소를 지켜주는 현장의 이야기를